0: 들어 구슬 두잖아. 너제 나와서 몰랐네. 요새 포장도 된지 주로나.
1: 왜 셔버지 슈니?
2: 저유
1: 마대지 슈시.
2: 가시수.
0: 내가 여봐, 팔로 여.
3: 여지 하샤리를 준비해, 다자비들, 양구치.
4: 양구 출연아.
0: 준비 그때 춤다 깨버리. 캐나도 둘이 하샤리야 누구냐가, 누구야 요 말이.
3: 몰라, 몰라 이란 동생, 딘데 날라.
0: 내 새.

0: 흉구 말이 흉구 말이 계속 집을 놓은 게 전부 얘는 얘 랑 그 소인의 땡이리 뒤뒤 키라서 얘 집에 계속 죽으시
1: 계속 계기 나서 집에 졸로 치지 맞아 뭐부 소 대남이 얘네 계기 토공 제배 치도 가서 치주 쉬셔
0: 영아 제 가서 치주 쉬셔 흉아 흉아 쟤는 안 하죠 냠도 태도

0: 내가 성물라. 나나 저 남구 제치드네. 코나 저 진보다 난다.
1: 되네 둘이 사장 내고 유장. 언니 되네 파 칠어겠네. 대치들이 파 로르 두고 남세면다. 가자.
2: 알아 강수요. 언니 개부가다. 둘이야 패기를 도우다.
1: 흥. 아래 패기. 독소개가. 저들이 하샤 소스 뱁드 괜찮 던스 고야 요 말이 뒤치디 괜찮디 샤먹은 일은 진보다로 쇼구인다 아
2: 하라로 워터 주비도
1: 워터 요 샤먹 쓰그러봐
2: 아 할라시 바나 마타야 마나 가르지 괜찮 발라 가 상무 로빠마바다 가 람지 적지 신도 고 코나바야 가 샤바 큐니 토군 속베치 다기 큐라 진보 진용 아
3: Tene chemi gundin ki nyamta jeso namki dungel sikdi jemsin sumbo chema silin yutu jeso namki sepchir sekyu tukta jebata. Lekden lekbe lekze matang sum, daki kechor ningta rinwe mi, nganso chokbe tama tirin hi, duyne chewa duko, yebla machin yumla masam si ngakchana so.
0: Tanga chibutan wangubu, kake demosu. 我来想了。

0: 내가 상물라. 세청세송 둘이 청소 집을래. 제 소소 접제 사는 근처도.
1: 아, 계란이 없으래 왜? 세청세송니. 아니, 샤네 제베. 그래다.
0: 지. 이내래. 냠다가 제 소소 매제 탈을래도 접지 쇼가 자 매비는 또 꿈이 유를 매비. 연주 잘해. 怎么了？正是送的孙家结果的，也是了，东安说了没不多。现在嘞，也准备来了，把这毛用白些的，去让给广西那罗呢？杨雪，这孙子，天哪，就各都得是通的，也是了，东安帮你几个，现在他这啊，进不到我不，他开得嘛说，前三年。
2: 谁这么心酸不得？天哪，这吃住，现在下车。杨先生，我真是，我想好了，我真是，也是都没叫，困了，真是。啊，老师把那么太阳把那个累的，累白累子，一毛都没说不打的，就是我那个人打，人我没跟俺做。
0: 好吧，他们这里边一个队呢，结婚都过，正式不是过，要了马车，用那个马三马四给正式，送不那个四零六一车送去，小鸡都是。

0: 선물 내 선물
1: 참대 멘덴 상모 잼신 송보 뢰마동 웨나 타 쳔머 실린 유투 슈규 샘타 제바타 쳔메 군딘캬 뒤리 하장 투 조르웨나 젠센 소키 제송시 세지 제바통 타 디르소 젠센 머류 소찬나 네데르 지도 쿠베 두시키 벤춘 뇌베 삼바 마체파 녜키 추토 벤춘 시웨 꼿시 송 춘베나 디르유 젠센 남캬 시신 투왈 큐쇼

0: 대초 아니 니가 라면 내리 게라티제 나니가 말이
1: 아 할라시바 남마타야 말라마스도 왔다 가더리 따와게 미니 출라가 부고 계산만 저거시게 시숨 통화당가 시리게 빼이발라가 좀불린들 켜줄지
0: 계세줘

0: 매대 상원아.
1: 강세주.
2: 여보세요.
1: 강세주.
0: 매대 상원아. 지나 대체 만나시. 만수. 쟤는 냠수 주무드. 가오에 배 차와시지.
2: 옆집이 숨어 다가를 하래.

세 마메 타 소존 도아시 뉴페 손자제 롱테힌 제바 라도기 첸 첸라 시체 수동 롱제 넘버성 유나요 도르 듀베 시젠탕 농진 니스 셰베 탐보 라도기 시젠라 뒤젠 사바마와 니스 셰신 지차베 마탕 소차 칸시 로버트 사바 첸 니제시라 침바통 사토와 야자이 사롱그 두 포바통 사바오 토시 르콘라 펜페 롱기 토메 체 멤버소 신조와 콩마뇽베 진치 르제 손즈 롱기 컴세바통 니바 냥가데 제진 자와 롱기 셰자 옌제통 너와 옌남 니촌 렌제 추프티에 신종 컴치 롱기 탕마콘 워남데 응바통 신젠벨레 체젠데 셰머뉴파 된 로알라 년정원바 다운종아마세 니란네베 찹시 롱기 레종 춥티 니긴 젠제제 동체 합지 마뇽바 속이 다 나조 조아시에토 니바 라도기 남제용 루세 니레 만데티 제바트 리데 겐바통 송도 냥파 송차기 제와시엔파 로니기 니바 냥파 루세 냥에지 더바통 셀레 제바소 나우 류전 종어 캄시바티 셴종원 캄마뇨페 네 사투이가 젠다 체바나 리저 손즈 롱기 콘세바통 니바 냥가데 제진 자와 롱기 셰자 옌제통 너와 옌 남니촌 렌제 춥티 셴종 캄치 롱기 탕마콘 우 남데 응바통 셴젠베레 체젠데 셴머뉴파 tuan loa la nianjian guanba daunjong a maasi, ni la nianba chapsi lungi lejong chupte, ni gin jianzi jie dangce laojin manyongba sogi dam na zonjong ngon. Ngaba lado gi yewa, tuidong pop sani tang, ne jie do che chong jie, sem jie guanin yewa xia tie. Dongbo xiong ci du jie guanin lado xiong ni, nian jie ni sem zam jie nang te, rong jie ji shen roa la, sa wa tong. Nyang sanje yen guan ni, nyambu men suo ji ju gu ba la nyimba hu. Nyiba mbab sanje je guan ni, nyin de ba tong, pa ci manyong bai dap qir guan ba la, nyin la pao ba tong, wu cong ba tong, jeng ga wai ne dao yue ba na, lo la pao pa. Guo na wa tong sen chi wai ne dao qin bu yue na, guo la pao pa. Yi ga xian la, dong xue xie ba yin na, pao ri pao ba jie su. Sen ba ne duo qie chung gi guan ni, 雄次 tuijian nye tang, bab sani jian nye kang yin shung. Lu tang suo gi jilang kang xin nye suo ba tang, dong wai le kang xie chung. Nian ji kang ka xin nye, rang zhe ji shen zhuwa tong. Nian bo xie nye de ju la wa la, la du do chung jian tang. De da ma yin par la du njong wa, suo dong tuijian xie ba tong, la du lu bei lang de shu nye cap qin den zhuwa la wa. Se xue men xie ji, 巨蟹马胸丸对应过你拉捏着你罗丸相报通勒被切着所生就完了拉多多切洗小火除把拉多给到得了唐不是一个到铁得了咋切切一生铁再一到呢再一怕中生动物来连阿帕外间谍着当车来就行再就交给一个给他查了生动给成把帕瓦火 Nipa tungwa melong che yu guan ni tau pa la. La du rong yung, ne xe tong zha war, ne jie jie tong ngô kang yin pa tenye tang chong pa. Che la sa wa du si ta ci ge yi tab ni, melong gi zu nye li, zu du pa jen de do gu chung. Nga ra kebi rong tong, la len te, la du ne jie che yi kando la gar xin, ngwa ta de che meng pao pe tang ga ma du song me pe, xe de ju tab cha. 三八南队虐堂王伯兰年纪雄缓起了我萨德诺瓦道巴兰第一次三八马文那次学习一切白马桶所巧康熙罗伯德三八托车你接下来清盘呢绿者在外国龙阿出铁超董七八平年团阿里罗尼堂虐卓烈普阿堂也让阿里国籍做协白团内王伯康熙给不给一个吉隆高熙 等菜多你把马龙把煮把裂，拉多谢帖，到时托马吕队经过那瓦通，我一口话，吴队的苍蝇那通话，你爹呢三尺瓦工接瓦，看在门就不是一个写了东秀龙牌，看给没得瓦通，卢娘把锁给当你们中了，把的七栋三毛银都木本接瓦通。
kar jie le kar dun tan mi jie zuo xie ne bui po zhong ba son jiong. De wo cao chung wei ga si nian ka xie ni sa xie la kong na rang jie jie xian zhuwa tong, yong na sa ma sa le ba tong, nga suo tang suo ju dap de xie ba zang gi nian de sun zhu. Yan yong rang jie jie ma xie wa tu yin jiang ba tong, nian bo jie de ji suo ju xie jiang, pian xie ma xiong wa cao qie deng jie na, ta ma loa jia bao tong, le wei ge qie zhe suo la nian jie nian yang xie xie.

0: 제 요바 테이킹. 얘네 모토 챘나 버텐젤라 잔콘디 나오키 첸자 페지 테이기 당송지 슈브이나 테나 타저 언니 선팔 페도 데라 쇼마이 고테 젠두 장래는 안 뒤냥투 니테라 차주실랜 주힌 중국 마주 카쇼레디 존레 코네 낸츠바시나 베징게 티체 다옹아베 체니제 년치야 고미 체체 찌찌탕 까마 제기토 하루 온예 선배 마주 퍼저루페 장쉐 니바 답진키 F야 신데 메쇼 판다 온예 선바티 조촌 송가 페동 데니니 메바티 페동 셰규 하로 까마 쩨정게 지스 퍼저토 메쇼 판다 데라옹고 카차니 원 땡케와 콜랑데 레바통 카쉐바츠 주제인 네츠 야보 유에친 페동 데라 슝규 퍼저 콜랑도 슈브지 원 땡케와 콜랑탈 바노 사제치 데데 말라오통 랑강고 쟈냐 데터터요바통 타저 온예 선페 코쇼베 초총히 타저 온예 지페 코쉐베 초총통 콜롱토드 제리샤주시 바노 사치스 제대 시진 타저 온예 선베 카쉐베 초총히 바노 공기 최소탕 멀리 신조탕 제쇼 차완 문캄 체리 바노 컴지 라자사바소 최공스 최다통 고쉐 팀원 샤제통 저촌의 된발 샤쉐 팀원 배주 연시 저창 신앙기 리치 리조탕 최다 순쇼 냥소소기 랭게 레주 샤주시 다팅제 랭겐네 레자 테냐 바노사치스 고쉐탕 폐제제 뒤참스 레페 머저 퍼쉐 랭게 커틴 덤바티 연라 레지 농종 라다 셰천치 폐동 랭게 제틴 제제바 태양힌 明月派, Ronja Tia, Kashuba, Sanja Tung, Martin Jeje Shedem, Panan Kongs Shue Tia, Pershu Lenge Jehu, Tatinja Lenge Na, Jangshu Dabjin Tia, Shende Meshua Pande, Pershu Shetin, Jubja Jeje Sheja Batung, Hada Dabjin Yi, Pajahi, Pershu Shetin, Nisha Zasaba Tian Hi, 明月派, Panon Satija, Deji Pumbo, Jeto Kulam de Lessing Batung, Legi Namba Lepe, 他着恩年生白,没需要拍着通,我都这特通。卡学吧,家对学白,家境怎样有把戏。那我被催年安年,他着恩年去把答辩通,他着恩年生把答辩去,卡学错穷,把弄空死,娘总凶啊马死。把弄空起,前面两种给,咋把结把贴,叫有把戏。他的一盘,把弄空死,卡学吧去,错穷片子结不听结,叫心把贴了,学真写字。娘总写题,日日吹起,
1: 卡雪白人类学完整动能中国卡雪白区其前沿点白直接接任度今年木头前那不天街他当然去西康东这儿有白当中继续就行第一呢就要来学白托港业西康白学萨的端度第二当我白菜年轻人所见白学所在通第二科松德西松等这位白学业这边从的铁
0: 토군노나오기
1: 就要用初白沙土若把南京文来卷那扎西白要弄切泡西银。诺那接受的罗着切开盘或者罗着南家的罗接住了给心。沙库门扎文诺那给那卡通。第几位切去了下需要用的都是南尼。所见解老在建设通这边带着你是自己来配贴行着南开。假如没人理解那些建设把蒙布讲着水滩。
0: 三对人家点配,错被三对,将多些点配,诺那接受结配,这是日对团结帖,第二我唱这坨,端头把熊酒。西多熊啊行呢,接受你一弄,诺那给结完,马吉接洽农村外的菜帖,图明接洽我今天,接洽等着把人家拖着请把通。他托给没在呢,接洽个接三把下接通。接洽草嘛,日子以前呢,错被三托呢,连头把下就是。
1: 我认罗志南家的江的唐莲能告诺那给接受了年纪切瓦通不胜过牌但是最初把手给切去电话牌
0: 北线桥空哈军加起瓦通俺最介绍给苏金杰龙大组瓦坡打动班列堂一里学本错瓦学本电信人文习俗所给桥空使用过去咱们江多堂写的下到银币年的呢不需要给三对天你把银娘更多若被成立俺让写册用瓦银币年终得到若比个金子把弄了不及银鞋送有把戏不需要能加靠准备我们这年七兆银把通明年一盘若启动四家合格若就点有当天三等这边写本三木工搭进去农纳接受了加靠近这月帮一天从到通过老切堂新来团结去扫空村道通过老切所这也老切饶有了 SGS 实现才能年些养托你第团结接着去可有孙学了给了康烈特把通团结节比赛加西参加来法给了康特协议人那么连接俺最建筑用你给连成地能一呢那么连接他让过几个能力当俺最来的靠给当总统三家差序跌出许个要把账给马车牌打动那么最年龄特让过地能力两差序给国铁样许个要另外相对于呢那么连接给年龄特让过地能力两差序铁三那么给罗家写白两年不铁那么最年龄的陪住戏咱们退了两岸新兴能哇，这是需要。

0: 산치 때랑 치어지기디 니 조치 조마대 채널니 좁 쩨텁지로 치어로고 띵다 쩍다지려 니런 거 쇼라만 좀 봐 한로고 씨 땅땅송니 코모 치이 쩍럽 좋텁스 니 치카니 모런 거설자죠 니일마 쇼야
1: 아무 도지 노정도 비슷한지 아무
0: 사친 때랑일 하무 좀 틀라니 가려움을 시위 처한 느리니지 니니 카카르톡소 근데 할이 기빈지 쩍 전부 시리여
1: 처한 느리지 드칠흐 멍에 스시킨 아초니 동안 뜻들 날 쪼통진 요탐
0: 사친 성완도 나추 미월터 초기
1: 저쪽에서
0: 사치 내가 통통제우 점은 그끄리인
2: 접채로 고티나 아니 동진여리 라덕저 암지시거든 저니 가면서 시댑지득스
1: 아니야 아니 동진여리 하긴 벌칙선 방나트 키용구 콜조빌랑사토니 월체즈 니티나 키 아니 동제피만데 야지 마지세파 돈서 시마린도

0: 부부 너 지금 되신 말이야
1: 나 봐 찍고 맞잖아 어서 뭐 또 처음 해요 쟤들 쟤 또 온다 붙이 지금
2: 눌렀어 사차
0: 너 나 재호일라 지금 시장도 빨라 던지 인지 와요 나 내가 내 동거 전방에 요지 삽시니 초혼청라 시와시야
2: 시와시야
1: 더 알죠? 저 쓸쓸도 봐요

0: 这些土豆叫我一扭劲儿我走这女人刚弄动大路钱儿一路强度的开运多冷一了那你们全部兄弟忙上给你去喝啊才去这些土豆叫我你啥得可说呢 나여 두그르 거르토 몽슬라 아메 쪼샤기
1: 저
0: 쳇레 혼상 제니르지 까츠문 도바레
2: 쳇즘 헴바 셈친 쳇도이 나이 무도바 암지 에르도이 셈친 어딘글라 노 파스비치 타토 조응아로 미월조
1: 호호호르 저
0: 쳇치 코니 돈데 오스라 산치 초롱 흑적진 흑사바 배별 흑차 오자 말이야.

0: 그새 사차는 나가라 그새 생각지 요돈지
1: 마르마르마르 고무시고 시위에서 그래 끊어라 고미 끊어 시위쇼
0: 끊어
1: 바보 뭐란 바보리
0: 뭐 바모
1: 어 끊어라
2: 페
3: 또 자외 따따 아찔하

0: Bamase, Tageti, Rinu Gentan, Kepsu Gen, Le Chuchiwa Jiki Chosu, Pishin Yuji Son Yubshi. Bosha Shanki, Junku Pigeki Nyam Yoli, Tabjugi Mika, Munjishin Wiki Kapji Yinchin, Nibarto Tungi Tan, Kurgu Piju So, Gurim Shibune Gozudi. Jizu Mala Shibu Le Chu, Gunche Mibar Chirudonga Tan, Tingrap Jinle, Degur Chibi Chokdu Nuba Chirudongu Ba, Seshe Tobyu. Junku Laklin Le, Sushiki, Lokshu Jintan, Chengzinjin, Gurim Renxinjiki, Tunle Rinpolo Gundi Nundin Dongtubci, Ti Mawunbi Pekechu, Renguiki Wangja Sungtubla, Mimanki Tsuechu Tse Tordongwe Nuba Tiwechiwaya, Dintuba Seshe Chitub. Tini Junku Zemlintan Labartu, Gachi Pekechu Shinbeki Kabla, Logu Kechinchiwe Chesik Rijitan, Konki, Junku Mawun Gungne Midupa, Nguyuchu Mawunba Zugjunchik Yula. Ridong Kona Jiangne Madeba, Tunle Tang, Mengxi Jigu, Lagzi, Lemlu Jigite, Mawonba Kompari Rishin, Dugu Yubata, Mawonba Gekab Yongxie Siki, Tingrab Jinki Tablam, Girdim Chegu Minba, Gekab Tiwe Mangwe, Rangwe Gekab Tan Chanbe, PK Gi Jolam Tsuship Cheguro, Nguyu Gi Shizinsa, Kodun Chigu Yuji Son Yubshi.
1: 聂家人聂东尼斯主流也下单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给从端部长给从端江苏苏州入车我是聂东尼斯主流也下单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给从端部长从端苏州娘这些诈骗我谈土地三比写不许烈的给冷地三比的朝鲜这部所敲开给极度精女给西部的冲这头年 龙柱都操于一些南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跟古志比，我也是明白冲突了，变成了从端给冲这开钱立即培育。三个月，三年三度都操修公转民用时期，中国一些南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给近大跟监控年，巧卡给从端谈马叫娘烈定十不同的了，苦个开钱扩端前边问津七个月把写到情况是。 塔罗尼中国第一，一些东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那学不落什么就算个赢了。一些东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的，金大金跟苦的点送不养心。可能是被提拔了名次，却看呢一些东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烈增组的，中国老了日话听不决定，体外讲些道都归远。听个怎么林生生气话谈，却杨白人路谈宋军人路，我的个谈。 快乐西部变成了帕努金闺女娘心的松原。年前了，姐姐为了贴着珍珠给，年度你所住了快乐西部变成了帕努金闺女把家就送菜鸡扒了，买了当我谈。那句还讲先别忘记帕努女儿菜，我们把家就泥扒了买了当多。刚才退缩，快乐西部变成了孙秀千不点被社会新闻呢。 一些东西的家子前面可以给变成了我们在艺术设计、酿度怎么的，充满它，三公给变成了从端娘们的，却看都偏见东闺蜜贴了吹的都顶色七八马色。娘们这三站是了吹端穿瓦塔，不是三边写不出来的给冷的区别，几套精女给写不出纯正对不啦？听你开心电影，南开六千，一些东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们来赞助，新旧的那个主人。 中国一些东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们来赞助新旧看看工资，刘晨英去。我这边春节提单呢，来拉不着钱我心明白了。三公偏见的干来了，内面阿联老板嘛是。一些东西的家子前面可以给变成了偏见了，都不需要那把他。可能是不咯？一些东西的家子前面可以给充满人路送酒谈，你个娘们来，军军级别大大超过军区前的。过一三公人路谈。
2: 充满人路呢，忙什么超越我们一百二十七亿几种多。一些东西的家前面侵占前面，狂到开进一笔中国；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赞助给，铁不公开给娘们来拿好大学个月。那你错别，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赞助给，我这边我是明白，从头听上去送你别脱。 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国一批给出苦个民主党，一个永久军权青年，军片短期给变成了快乐西部进了官地当地。一些东西的家前面可以给这段差不多过些那些闹事，他说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赞助给中国老了，国一谈三对娘们来结婚了，却不跟全部送了点给钱。 他等给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赞助给从端部长给从端神，中国中央七夕主义委员、第四级看给总理宣布合理分给宋县能够。
1: 也是当时的家亲们可以给人们从端可以破给名册度真的三个编辑的实际间给批准了破不断我主办官的通过不谈充满牛总直接落点居民送进去的人民牛总正注意给推断断句给居住起码的家居的结果不满足萨达尔结婚给别人谈另外的兄弟给你娘们的萨尔对给人龙萨巴的卡带教规系送度从对重点呢中国超过全国团队最独立七八天，也是当时的家亲们变成了年末增租期，变成了从对年末人归休三百年不满岁。中国超年，中国南北停留间隔充满三百多年，也是当时的家亲们可以谈，可能是被变成了偏见的军队动员对对谈，跟着苦心干官员。也是当时的家亲们变成了年末增租期，失去家表操纵的主人卡洛斯。乔卡呢成绩变成了他没得人女的吹得了出不起个月。明儿萨尔对了电影成绩见他人女见讲道见解给乔卡了滚地动就提。也是当时的家亲们变成了年龄增足给变成了我先给破了些三百人有了月子送不是。一十七年我先切不了他的应给操心托别为苏州三扎给扎当三十七岁呢怕在我对切就定不他。穷满从端这些团怎么能从端增速给列端说虽然确认了亚表的切入密不满是特同成经从端团讲到从端密特人女说萨达的切入共提虽然给变成了从端确实团即从头的立面萨过娘来了帕动萨不对于明儿可能是被成经变成了给细菌阿国的同居的成立就来给予从对人也是当时的家亲们变成了娘们来增足给变成了这些看了也是当时的家亲们变成了娘们来增足给从对成绩前给娘们来重视贴我与人心给批评天不谈之女不足用体外貌前年成绩给黑白冲突当地成绩求求给黑白求看年娘们就突破了年龄切与开龄切与也是当时的家亲们变成了娘们来增足给萨尔对批评给端求我在推不问不提中国萨尔对了电影批给了军队动员特区团马车集团成员。年度23个落落中国成绩变成了给地位团队的人团帕面给那种给几人团送为多少次加起就团成就压力给我团。每特人女给地位团队的细菌过了统计了七级团年度的给予。批给给上级太大力也是当时的家族前面变成了年龄增足给宽度变成了完成了苦工保险成员。可能是被协助从端给几个亲不信命的中国协助军队按家计团部在讨论当年也是当时的家亲们可以给看到几个卡给娘们来爬动体外家计人主角是团员讨论中国人讨论爬的什么图也是当时的家亲们可以给电力人心给忙到他电力人心给粗过经营把热追穷远
0: 突入三百下村，中国健康西北组干了，偏着我在推不脱进。健康西北去都是点不做不谈，再度点被中国组准了官地肃清党外局。中国边疆帕瓦塘可有松江湾的去之外，第二土参与下来。明日给米塘人群看，西屯岩内给马王把崔西解决了，落个开前七月。以及新来新旧的那个资深孙淑堂，且对金文是被几个人请我宣判。我来的几天去，俺中国女主可有松江了，都是级别来团的。云南新青新来参加抗脱，全在军人值班，新旧七八年过左右。参加新旧去浪林村，中国新来参加新旧去，团在拖动团年七八满岁，女主满了有人点领他。军队批给了体外囊亲级别，用错什么穷？中国前些明年，岛国人心体外青蛙谈，在绿谈新棉了电车体外马尾，落到去那个急性切割的训练，新来江岛谈，女起军队阶级确实割了了滚地弹药，批给给三桥体力，听入新来给明日给国库别的光突破谈切记，女就可有松江突破，村越级松越不是。我记得几天去海南省青海口处两个青年从外界为罗金南，也中国女主西边组干了文人体会什么穷。第一个女主可有松江体，新南谈男子一头我不满意，甘肃谈初级给单家的杨克月，东马男子松江谈盐水来着，俺了拍下什么下穷。松江口头南江东南去闽南人穷看谈也家都不谈切记女主马拉了过境民宿娃七个月 뉴주 쿠르효 송경탄 균투 유고르 송제 집에 제답 티토네 피게탄 송경 와르키 님구이 상봉의규 네 중국 뉴주 초교를 깨기 띠웨 띵칠라 림싱 콰린 토바디 피게 동와 네바르토 정충키 팅뉴르 진조 치고바타 뉴주 말라키 니슈 균체 메바르 치르 동구 뉴주 송경키 머티 인지 제반네 시균치웨 신조 나수타 탐구진 주지 경외 남한 정신 송경제 파르타 티네 니뉴타 롱뉴소 갸르키 토베 뉴규 경료를 피게 침배파 중국의 규진 정신 기에 찰구를 대인해 장도 초교를 군대단디 뉴주 쿠르요 송경탄 변조 벌교 염구상부터 제유라 중국의 뉴주 쿠르요 송경탄 변조 피게 동교티 겐대 정화 민바 둔조 지교를 경화 제유 유린 찰구탄 천재 사르드 지소 용기 수부지 송제 체백교 중국의 팅접지엔 기피짐러 군대동화탄 뉴주 쿠르요 송경 집에 주고 취비 탑람식 추십 제외제 송유비시 와지디 지덴키 균투 초비 신뢰타 겐캄 라르소 총케르 차르구 뉴교 장소 캡콘기 중쿠이 락랭키 콜레시비 제시 진 초비 냠뇽 코든 제외라 메타 정총 캄시 튼 냠내기 망원부 되바리야 무유기 탑람 코든 제외 뉴교 사비 지주 랑콘남 총결키 춤숑토 교바타 장도 파르통타 총결키 차르구 송지 개니 리기탄 퉁콩 추르도지니 지만기 장도 차주도 교바소 산에 장키 디구이키 망초 쿠르요 송경키 차주 대다기 추 고다 슈바 문소 통유 네 균투 초베 피게기 마오브니 지코 테기 람루타 시주기 치둔탄 카체타 메라 지소 리리카 게케마 슈부타 튜몽기 베준탄야 카체타 메진 대다 창마 네 미둔키 중코르 존신 유바 시도 존시 송유브시 와지디 지덴키 네 중코르 토안니 긴캄 쿠르요 리주 치바자마 인파 마오바르 카초베 피게기 도시시간인 천재 심주탄 시슌키 주경 지초기 차주제 유초디르 냠수시도 교내 겐캄 쿠르요 송교내 지두네 원유토 교류 쿠르요키 겐제티 피게동외 소신토 지나 균투초베 팅접진키 조람시도 미지 용수 교토바 락렌리 자주토교 지도된배 중군니 계급지키 피게기 진도인바타 지도된배 점린니 미지기 투몽토 쯔린 지비 마원베 나바시긴바 니에 톤드 파르숨토 이지 치신유 정총 캄러 진조탄 겐캄 송교 장도 피게러 군디동화 제기 중국디니기 점린러 미탄 정총 캄 시튼 냠내기 마원베 나바뚜신유바타 랑린탄 냠뇽티 미지용러 군투초베 피게동화 이치탄 뚜브슈 치부네 유지 송유바지
1: 니시콘 이달리 슈킨 체슌 덴비 지비 벤조르 링디기 체진비 텔런토 벤조르 튜진티 기급티 청규 총기라 텔런토로 초네 유럽기 첩시단 총례 지비 리리기 미니망부 이완 구유 팅디 링디기 초르망부 점린 균도 추기 중국 벤조르 토구르 체바타 중국타 아리 유럽 지기 텔렌 젠즈니 장도 지규르 파르타 콜시비 진탄 제다 제지 체바니 계지 지람 리티 치비 파르소 티네 콜리시 뷰 벤조르기 녜데 메비 정신 체런 조타 서브기 쳄시 닝가 칠 추르위 겸중호 중국 벤조르기 니시르 추드루 추구 체유 조슈브 망부시기 유럽 린타 중국 니기 무티디 냠레기 파르돈 갸지 동급이 문지 첸도 유럽 난제 위원회관 기 토림 벤조르 뷰리 수바부디 중국 벤조르 니 콜리시 뷰 벤조르기 춥지 케진시 임바타 중국 벤조르기 튜무 메인비 파르뉴타 사르드기 뉴붕은바마세 첸제 캡공기 젠론 사바르 카데 후르다 조기 유지된도 부디디는 중국 디니 미터브링 뉴소 캡공 망부시기나 점링근 듄제도 레바타 첩지 장도 지규르 체규티 피게기 카조 케진시도 지기유 콜레시비 벤조르 코리오 니르신 뉴욕진 체런조와타 닝게 캠비 겸중호 중국 장도 지규르타 콜레시비 지비 튠세 코트티 뉴븐 듄비 체바마세 유럽타 총마르루타 직수기 멍시토 냠레 치비 구급 경총유 뉴로 시진 유럽 난지긴 지유 이스타 유럽 중앙 위관 긴군 진수바 딜지 치비 유럽 긴젠즈 뉴슈 니슈시바 창매 코준제타기 딘자타 각제 락제 뉴쿵기 마니 티지 사르드 진뉴소 유럽 기벤조로 딘자타 유린 긴젠즈 뉴슈라 슈킨 티비 주진 케진시도 지신휴 겸존디오 유럽 링기 중국 벤조로 대십치부티야 점링기 벤조로 유

0: 치위 추기 빈링기 도브슈 최와단 직송신 랭디기 타동 아리탄 중국 유럽 린치기 솔레 벤주르 시브드르 소기 추드르라 도구르 체유 조슈미니 콜레시비 벤주르 균도 띵섬 조신 유바타 튜유진부 토뇽네다 껴준 지진 유비 문진 체유 이달리 팅의 벤주르 탄 노르시비 부자 텔리야이 중국 튜유진부 나 롭스탄 신대민의 소경 체규로 통진 지기 유바티 중국 니니 락제 캡군 민요시기 뚜제도 립유 창제 도의 신대민의 타 무지 튜군 중 첨부 유바티니 중국 벤주르 기 튜유진 진기 니시르 대교르 체비 추브즈정 신기 규진 케진시 제지된도 콜레시비 넘시 제경타 뉴콘 된자 튜레 진부르제 펜준 제비 김중고 장도 변조로 니르신 퇴레긴 젠주 뉴슈타 변조로 긴니시기 초지 케진시도운 교신유 텔리야이 총뒤토 중국은 예전에 장도 지교르니 뉴규 퇴기 제단 코나른 균도 당와시 민바라 퇴기 당 제주 마즈 서규르 제단 저와 유비 지용기 변조로 지교르 시시 유럽 다 중국으로 장도 락제탄 퇴레 진부로 뉴콘 지교르 속에 티 냠레 제비 파르동 야첸부 딘 유지딘유 조슈민의 망부시기 점리 벤조르 긴예 데메비 정신 체로 침비 겸중호 중국 벤조르 덴부용아 파르뉴 총화타 지규르긴 뉴부 체로 침버티 콜레시비 튼렌지다 덴부타 장도 지규로 총만 냠레지라 예데 정신 티웨마와 코든투비 문지 첸도
1: 예차 모벤투 자두 중국 지캡 케콘 레샤키 초가나 Australia와 Kujiki, 니차중코르 참지 팅니 제베고르 치텐치신유 중칭키 팅접념교르타 시안키 루규기념교르 장샤이 순수지엘러 콘츠의 치텐치급 콘츠의 이왕 럽도 초유부시 Australia의 지망단키 개용기 주시 바위키 중국내 로립지 중국고르 시엔탕 갑주의 강두민도 니 콘츠르 중국의 유무엘러 당월 교지 슈그지지 시유부시 Nidong kami nishu zeng lu tawa juba, bawe ki ta Australia leri khan ki minna jobge. Aujung ki le ke jen juki khan ki ju si, yuan zu wen ki jikzu chebe, Aujung simju zibjung zato tumi chokbe na shu ne. Haikou ta, Nanjing, Shanghai, Hangzhou, Shenzhen so su tu yun ni nishu zegji ki cimcha chebe si. Lampartu kunzu, Zhongkui chongkir ki todan bata, lingmun ding sib chebe ta. Cenze towe ke le le da gor cheba. 面具摄取两名前吧中国空间弹起陆局针对抗他中共促进党部陈素康托中国空间弹起各界别尊前吧西多节前月第六档案苏布内西别派澳中新旧色中杂作推门错别成都堂重庆长沙常德张家界西安毕金索勒曾志切局这座前月推门错别孔明约翰兰德罗杰俊汉怎么了立约吧他 Tenga, Zhongkou Tha, Australia, Warki, Qingzhi Zuma Tha Bui, Qigdong Gubge Dunju Dunxin Lo Ne, Qigdong Gubge Dunju Dunxu Lo Pa, Zhongkou Rja Du, Australia, Xiong Cep Qimu Wa Xun Bei Gengkul Nyong Yu. Landi Yi, Zhongkou Rgu Rin, Gangba Mi Ba, Chomu Langmar Zikin, Zhongkou Rji Zikba, Xiaobu Yu, Ngo Xin Ba Tha. Kongi Ngo Ne Chu Na, Xiaobu Yu Gi, Rang Zin Rang Da Tha, Lo Deng Gu Rmi, Chumze Toba Ji Gi, Zhongkou Ning Dob Cun Bar Che Yu. 이우디니 오스트레일리아 지망단키 냠제 수드버시 콘키 중국 규규 총화티니 일라 삼바다르초 중국외 삼배 냠교르키 정예라 파차 섬샤초 중국외 콘베 디조 티춥치라 투총소 조난데바타 조심코와 튜디서바 믹세규바 제식 도지 주규버시 싱글링게 콘셀리 체년 준수 케미마 갸줄라 탄조가인 리체겐 콘난켄 템버츠르라시
2: 샘르랭게네
3: 내가 두두잠바 강고르 쉬비나 류중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4: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3: 키니 이와치나 튕구양갸르 피쥐동토
5: 기구체제 롱주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여시
4: 디타니 튜탄 남바군도 토낭차구비 차와시기
3: lu jung ge gang lam ngon chang ge

0: 게세 치미 군데니 탁삼 신토 가르웨나 게웨레 조규르니시 바로의 친도 디르켄 시긴페 포장 고치 망조키 동해 통디 냠타 위신 폰웨 견조나 제공 동해 내레 조웨치 진보당나 다기 동해 세치 륜친 당와 상부티티 포장 치루규
1: 거시쇼 키나스데 쭉 구수아

0: 나 할라스 반다 마충 마타가 도가 텐나가 짱아 팀이 이군다가 나 말레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 봤음리 담바가 나 바로 라할라스 반다 마토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나블라 담바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처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你 把心都全部破了，
1: 干心术？
0: 抡起担子了，
1: 老爷。我
0: 胖子给你的命给他去修。
1: 老爷。

0: 바라 제송아 다야마도 바제 보치라 쇼와 제발라바 키랑 크네이바
1: 아홀라 세발라바 다네게 유치마 심중윤데이 께세 치미군디라 지보쇼로 요와이
0: 카리 제마 심중네
1: 라오 올라세야 잡아라 소발라가 다네게 유치마 치르 유바나가 네야 지바나가 로송 고네 치바나가 티게 찌찌 쭈쭈 동이마 동이 쭈웨 지보쇼로 요와이 제자 르지 초네 께세 치미군디라 참 닌지공네 달라 이 뒤집에 집어넣어놨나 토지씨
0: 야산하다 야산하다
1: 로
0: 하피 아지 개보키랑디 교탐지 구쇼나
1: 로로스
0: 내게 세쇼리야 내사쇼리쇼
1: 라꺼지지
0: 로 개세쇼 라 드레기지 불롱예디 라 드레기지 불롱예디 아지
2: 런신라 까면 커도 쏘난다
0: 로 제세 초리야 슈교 라 드리기 지불롱예디 로 유 제머싱중네 리샤
2: 아래 제머싱중네
0: 로 제부 양아야 슈도
2: 원래 야채비다
0: 로 다티

0: 土鸡西建设桥，打了诺布古多古兄弟，怎么拿人呐？
1: 地错给马里达，
0: 土鸡西，
1: 地错给马里达，
0: 土鸡西，土鸡西。
2: 查不死了，罗，现在他们就动了，叫别去，也别不赶紧跟着去跑不赢呢。今天诺布的，今天罗错。建设桥，土建的建设桥。哎呀，啥弄的？土建的建设桥。查不死了，要不就农不进不进不赢了，农不超过嘛噻，给人家烧了两个车，再让个女的把这送上了，给人家滚头滚出，给么收着。
3: 老哥，别急。
4: 대참소 따라제기 내주대타 지무지신 개보로 년생 주변마체 노부제유티 자카대인루 주변나 미왕친부 꾸룽상디 단이 나이게시 룽러꾸네송 코니 캐노 자라진겐키 댄자시지 제버 냄부주규갑흡

0: 진짜 이 생활은
1: 뭐지 개부로 붙이 겨라 이 마치나 바지 납지 시가 되나 달라
2: 你那连萝卜鬼都要贵族的天天前面了呀爹配哎呦没钱打死了既然给宋北干面了空大龙果的哈哈哈哈好了接着嘛这马路去多嘛去吧看我咋的地方俺让给没多了记住啊把钱这店长店长啥的要不不记他可切不那不行嘛这边呢看这前面了有没多啊李姐
1: 小龙去
3: 계세군이 지랑을 세례 집에 부르다
1: 겨름치 계세군이 지랑 계세든 있어 지금 부르다
0: 하추득해 겨름치 록부에 뛰면 계시 동수 수입에다 타고 매부만 쓰나 다만 아주 계시디야
1: 겨름치 나 네 생활 자고 부르 주마 땡기를 달
4: 진짜 잡지 나리 너부 거두 그 주스타 밀제냐 여러분
0: 이자
2: 늦일라
0: 라유라
2: 당에 부디 그제 채널에 세트스 마셔
0: 接不入不去，他去那，先不给徐女的姐姐擦伤金金竹灰，对你好笑。
2: 可是对你好笑，就是的就是。没得上不他，谁就是送不闲了呀？点兵呢？我吃个，我吃个，就不打破什么笑。
0: 接不入不去，他去那落火鸡，
2: 落火鸡了呀？
0: 落中医啊！对对对对对，接不入不去，他去那地震那毛病呢？天哪，长了几年了？
5: 也不可真打那个了。给我们去，给我们俩听到，听到听说过的。
6: 哪里给不入不去？最出名的，真的给好朋友。用啊，
5: 他去那，他和秦主任。咯。三天，两班过去，他这七八年不聚归路聚天。 계급을 침타 침자를 침루고 세르웨나 계표 신발 긴슈니 부토 주베마체 급태당든티 따르진키 근어타 계시 장르 왕외치 지미 군된 세발되서

0: 지라니 요베
1: 올라서 아자 봐라 제가 소화를 제 따라 뒤 가시기 랑자 샤바비니 유베 내 총계도 자리
0: 르실라 세야 윤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윤노 다 계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제나 언니 대기야 다제
0: 아출라 지랑 꼭다라 르실라 그 세야 천노 작부 여벼 유수 월다
2: 티치 스흐메
1: 제나
2: 테라니게 엽사 조작배 가다
3: 개세 치미 군대 뒤로 가살 개비다 가죠
1: 하리 개세 치미 군대
2: 도스 총빈다 생위 무디라서 차노 부제리 조다미조 서스드시
0: 올라서 잡아라서 와디다 바가자가 루지라라서 와제발라그 생위 무디유나 그숨 찡종시죠
2: 이샤 다치는 겨우 퇴시
1: 가시쇼

0: 지쳐.
1: 같이 들린 앞에 칼로 이불 내릴 텐데 새로 좀 일로 총이 망해 체인이 두배 힘이 다 길렀대 솔라지 걔가 부다 채워
0: 용지초 용지 아마 달 출센다 루불 내기 파르제 모주시 나자 세이 두제 마도나 용세 유르도 제베
2: La hala sepa tama chupa taka tuka tena ka chaka Ngayi ka nama pangzu ukyo yi ka nama tonsu ka chuka naka Chawo kasi ka nama rengi ka nama lakwa ka nama le La hala sepa nama hasha Kimji ka nama duri ka nama chibula Lo chungi deje Sabri yabu che tonsi
1: Tangu le Ma kebu yina Sebe kota chibri Kene yu cho she la Kyanbi la choko ya tinte
0: 他要给我接了冬天了六七处给他撒不拉给个别吃面了帮米斯利亚的给羊马蹄吃米滚的颜色日经羊街吃马大马下边了结束给这么样的就这些所有的了也接不住不他哪里六七处
3: 구슬 투잖아. 너제 다 왔상글라네. 요새 포장도 된지 주로나.
4: 왜 쉐베게 슈니?
5: 토유.
4: 마데데 슈슈.
5: 가시수.
1: 요새.
3: 내가 상글라.
1: 요새.
3: 요새.
0: 내가 상글라. 사람도 돼 가짜가 요봐. 팔로기.
3: 미국대 침다 개브리 트라도 둘을 하셔야 동냥가 조고야 요마리
1: 몰라 몰라 이라 동생 띵대 날라
3: 니세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i yin
0: thiring ki ling si
1: thiring ki ling si
2: sen do nam bo so thiring ki le sen ko mo su kon la ngana zu nge le bak ba ki tra sum lu ki ling ji ni ge ngu chu bu du gui la Bagba thangpe chadi, Italy ne thunke chebe, duka di wei si super le gura shi. Bagba nipe chadi, jarbe ne thunke chebe, yama ha shi pati shi. Bagba sumpe chadi, jarbe ne thunke chebe, Honda CBR jekton shi pati shi. Bagba shibuti ngotu maje kongla ngela lingge ni seyu ngui ki bagba jendu ji ki jati chik seno na. Tangshan ri, ti juk jima takbe nyato ni zizhu lu, zemlin rimde bagba legi jindu di WSBK Jekke Sisi World SSP Tsukchun Kakui ki jindu nipe jindu nanglo la. Zhonggui bagba su jun songba Zhangxue bagba Dongken ki Farensi jinshu ba Walun ding DB4 yi Ninji Kong ki jindu nang gyaka langbe chi Lariyang Angtang bu zingdu toba ta. Sisi di jindu nipe nang Angtang bu langba ta tu cong, Kong ki rengi ta rengi ki bagba ruka la. Jendüti ang tangbo ting ngaba ti lang nasi. Ta tirin ki zhongyang lung tingin zhin jikib li gong pyo ge lung ting ki tirin ki lingxi li zhen nang. Kwebe lingxi li ya Zhangxue ki mi zi lang bu ta ta gana xin Zhangxue bakba chue li ana zui zhonggui su zhun li zhe ki sang xie go li ya mo zhui rop su xiu gu yin. Ta Zhangxue zi hop di gana ming di xiu du zang ba lingxi ni pe jen kian do ka bu ma zhi. Ta kong yin su na korang yu se chong zui na lo ki bakba su kang ki li mi tab xia ji ni 한다 점링기 앙탕부터베 박바 속엔 튕지질이야 교르데요시 다디 링리야 콩게 론니슈 점가리 개별이 장슈 박바 다디 킬레디 녜도 니슈 접시리 도시바 총진리야 쪽베 킬레디 론니 학점지기 뒤즈디 페이지에다 팅에 박바 지단 소녀진에 다 한다 점링기 WSBK 박바 진도 나로로 쇼예기 박바 딘제 소토바 딘제지 중화시스 他 춤제 디더부터베 개블이나 중국 수준 레지티 락제 진디니 랑다 듄제도 레바 탄도 차시에 삼기 각도니 튜레기 제다 시비 나로라 튠조르타 시균 판류니 뷰세 토르돈 파르기 스냠 덴베 괴리 딘디지리아 교르데요시 타 장슈 박바디 아 나나스 중국니 튠제르바 즘리리아 아 창진기 춤제 딘디지 뒤토비에 디카르스나 나나스 중국 수준 레지기 말라기 상자다 톱치웨 준유 딘데지 라주지 하시 차라 상베 튠레 제다다 튠레 큐소기 상자 아다 장슈 박발이야 앙탕부디 라베 지리 인수는 장슈기 민남 심크 티바다 다가는시 박자 서베 깨지지 시하시 디카르레스나 한다 코랑게 수베 박바 디나로기 훌라 크지지 니리 찹산리야다 아 버지기 리모티 드여바 한도 갸지갸 중국의 소토바 딘디지 시스 한도 룰라 되게 인수나 하나스 유럽 이내리 자르빈 이내리 다가는 신기 어릴레 교제 요 말레스 제장 공기 딩슈타 심슈 딘베 계제 딘디지 시에 투비에디 간에 좀레스나 중국야 콜라시비 차라 치 상슈기 솔레 말라 요베티시 타 중국 팀이나 점니토 냠디 계속기 튠레 리기 쯔기 솔레 리 상츠비 계급 버식 팀이바 티나로라다 릭침보 십지 시지다 릭징와 니게 좀이 뒤 릭충와 조게 조주 리주제 주요시 니도 니생을 룰룬주 바라 솔레기 파르탄디 고르통주로 70주 시지다 된동 심바타 소준리리기 파르탄디 고르통주로 70주 수업시다 된동 시네 시균티 로주주 뒤마야 점링기 앙탕보리와시 他团队这套用具，所列突出敌人战斗的设备，张学筹备团队级别八八，给你列过二二定图模样式。 Ta bagba shibu di yinzu na rangi ne tunki chise gyacha kubju kubduyun simba ta. Guiji chugur ta luk zin kochum chi tibi lula chenpa sum sangma rangda jento gyur yubu tishi. Ta tibi gi kochu chongba sumju sugu nanglo la sumju subshi ti genan ne kochu chigo dola. Ta tige sacha ka ne yesu ne ta Chongqing ta Guangdong, Shandong, Jiangsu, Zhejiang, Henan, Tangnanxi, Anhui so gi xingjin ta chonggi dola. 他解用了开别自身苏军娘烈查给西给这男人别白白借给刚才路拉苍马的西策归能力这都不穷是他张学白白了中这铁得不特别的卡热斯呢冲击电话的级别白白吞列错别夹不了的胸前切不了穷我听得清音不谈冲击击他吞列口所借给怎么能给昂唐不特别那么提着你中国苏军的这细菌电别苏军的 Lakze niti cho so gyurubi, besyon shikshi. Ta tandaga na zui gyayon na lo lo ya bakba su jun chi mang shu ge chonggi di kaba re se na Chongqing shi. Chongqing le da chonggu bakba chonggi ris dindri ji gi cenyan yue ba. Ta che san Chongqing du yin na si gyun yin ki langkor yin le zi bakba dindri ji gi kele ngab chung ngaji ta lula kele si bge ju riba chu zui chi ge tun le nu ju kui zu che Ta sanye tiraan lagya bakba jikjur chese ti gyache gubju ya sinyo riz. Ta sanye tige lila changbiye ceshi ti gyache gubju ya sinyo riz. Mikse lula sargyan ngaksu chepe ki ta cuesuyo ki cuesos tu zamba cueta cheche suayet ki tuigur ti geji chanyum nin shu sabge ne nin sum par tungtu dang tuba ta lakze raryu ki tuigur ti dawa chu ne nin shu zengi par tungtu chinyo riz. 他团队去做体制的因素呢，他经济偏女的，苏军期末为三年三到多，团结了六组党的，共有人八十多把中华人。细菌黑浆区别从这改善点吧，他弥补了团结了局势黑暗的周边，细菌黑浆区别充了体，中国苏军的人人不了，明显给特区定色的扩军区也是。他年冬二零二三年六月因素呢，给南给八八团结党，其中七岁强用。 这年头年纪这么新不的推送里，加上就拉上帕瓦提南路了，给南给八卦七十七三的，这加上出就拉上新不的，俺是新派会，明明被读不晓得七三的也是。他提南路了，表现七三七位，瑞兹、周森、丁志杰的牛不点别的，八卦给团结党七十七三的，这国就狂了来给我的推送里，加上就三个来给你，派出来的给强用出色的。 切切的多样性，那体位开干切瓦西的卡热斯呢？细菌黑浆级别充热，表现当控制多些个三七十的局势性。他张学给你来过了二二一，其中给人工的过了七夕，他松动给给人不谈，扩住给牛色档案那些八八干了呀，就当仓下些过来的，来过年给不如了呀，干是你当干啥给几个过过嘛的是？他牛色局势了，就是几个呀。 东面你给解决就多些，他人不提他送别给杜卡的维尼给控制的卡嘴里过是呢，吃脚皮了呀，里过是。他因呢张学给送别团结级别八八的因素呢，他俺那时他的南京级别给重大点子啊，送这几个人工的准没够吧？提他推送他卡的是呢，俺那时给啊八八点子的集中人吧，他谈到。
3: 提了六百个牛不丁的鸡来，龙就签约吧。听这几个人数话了呀，他谈到业绩给冲到忙不及的人工价钱八百的中国了。他杜卡提给，卡斯沃的是那牛不集送给八百，给人工的吃脚片呢，他吃中年怕了呀三月吧。他亚马哈给，表现真为给他的八百给人工工人，加起松就麻将要是。 苏军的这个西点民的列车，他西点民的的苏军的这个日军人部了，军队动员，各自归属停车线也不谈。他年度你三个月到古巴了，给自己给抗生军的兄弟抗给，生军的用大村队托开车级别成绩的西部人呢，中国起来六十西点民的东部了，吃解冻的给我谈，在女人嘴巴同居了泥潭，前往女性别囊，在女头为西点民呢，这短短年纪六十没有把铁头呢。 中国人呢，他这美术团工给阶级轻不应变，内部停车起来，没有合适。他而且买个菠萝日子给年休难落了，年冬家没你整年落了。
2: ཁོ་ལ་ཤེབུ་ཨང་ཤིམ་དུན་ཅེ་གི་གྱ་ཅ་ཉི་ཤུ་ཡི་མེ་ཏབ་རིང་ལུ་ཁེབ་ཁུང་གི་ཤིམ་ཅུ་བེ་ཆུ་ཀྲུང་གུ་ཐུ་རིམ་ལོབ་སུ་མུ་ཤི་སེན་ཁ་གྱ་བཅོང་ཐེན་ཅེ་གི་དེན་པ་ཐེ་གྱ་ཅ་ཤེབུ་ཤིབ་དུན་སོང་བ་མུ་ཡ་ཤི་རང་གེ་གི་ཁོ་ལ་ཤེབུ་ཤི་གུན་ཆེ་ཤུ་གི་སུ་ཅུན་ལོབ་སུ་མ་ལ་སུ་པ་ཐང་སུ་ཅུན་བེ་མེ་ཏ
3: 아직 직도기 계속 덴부 틴데지리 된저시야시
2: 아다 팀행기다 계급기 단도 마제강라 튼리기다 콜로니덴기 군디 동화 규제 다 수준리리기 초교 림보라 구슈네요시 다니도니 저주류 다와 탐보야 장슈 박바티 浙江 雄共 마사 콩도기 浙江 사르드 마조 공시 마조 니티베 가바진베 멍의 두지 고로 치고동 리급 중화타 다 시주기 최든 덴베 마사 티리기 길레기 균투 심주 사베타 라제 야튼라 제디 당이지 고든 체니 다 사르드라 군디 동의 최기 계급기 튼리 시주기 계세 덴베 뉴버티 세세셔시

在新竹的新竹林间公开上，林间呢，他的三个初步呢，中央农村年金基金部门票给农村去总是各自的三十，我李生是讲把导游注意，听的里在呢，昆明那不林间的呀，那铺的这边抽屉这边尊重通行，认真许个人。今年你啥年么事？托干给你过年，谁的去地面集团找玩？那种那些可以给整个哈的去吃不汤？那总去头张提呀，都是你来出边，几点穷穷些都去了。大大龙边，你提个盘呐？对真是你，你会买别什么书也找我谈？拉了呀，你会买别什么嘞？对真是你推嘞？你会给我图，我把这些用我谈。第二，吉林的阔甸村边，比利西坦扎。原本呢，面包鱼肉丸，就卡了西坎。面包呢，原本的皮丸，肉丸西坎，羊及葱丝。给我捡起吃什么的蛋呢？小布糖、辣子、面多、糌粑、马的烧鸡、吃松叶兰。提大呢，落地最正门步了。内地吃进去，种子热几时？那种特产回去，你听车子行啦，过不地套店呢。老土老水果的去，别提及大进度。修了几趟，修了你，盘米这边修理藏着你，盘米这边就追去落去给罗坦寄图纸。大。罗伯特给我手给动手，吃我他硬着，养了国东边修厕所扛那点的呀。第二，从不干你他，我现在做事点的嘛事。国手给动我提，可没人家给酒店管理着心。你为我给对他家，可没留给准备龙背西给套着提送。过去我呢，这次来米我为七个我西去，可没管理点员。给不提是不是搞了为长辈我呢？除了得陪菜给细菌马接啦，托看你回去可以搞当给西北亚马创造。可你与卡吉莫新年第二那么大音吧，就会我先跳不有事。文家每天的我才聚会开学习又不是，天呀，每天没了你，卡巴给吃了月来出不行事。每天俺米利亚喊你四个月。俺的破的羊羊为土著山边东西面的人，金大拉，俺的羊国家给吉拉吉，给人给看不了多，给人给怕他不他，控制两座村小边那不的个，俺的羊几点的？是，每天干当数，就这他落给干当万把的小他，哪种给什么的呀？呀，每天俺的羊给跟他不走这边，路只有七月吧，肯定信不赢呢，你们信？他怎么区别起？将我路边扛被抽的也吃不是？可没给不来地面就住呢？扛不穷穷是给过去我呢？天南土那帮他牛面牛骨生牛精心那工作一切满过是不与不是？可没提大的要怎么做呢？提大呢？巴拉坦被作业前边陪的啊，落着通马的牛腿去，落住去有钱不是是？给他给听最初的就催那的，谢谢。给不提将我他给盘那在我时，可上个随便能碰行了呀？怎么出这么七八呢？可买了一套去念书用我了呀？让我头面安去随心落着他，落中落贴，给给个皮落康少吃了用时。可别急了，将我提大去新堂堂落月了呀？都是九月不着，明天。能碰人人往那做没出个？提出看给米他，提六七七边男女少同样是。米提，顶下里个早热，底里个空气可再热。是，明年来热他寒心去，为当年度我用是。那总去能碰天了对不呢？你能碰雨再来去中外，能碰中中些事。这个嘛是。在青州团别接了呀，陪了呀，老着头妈你个给给人洗个，此行人陪酒大牛为能碰些事。
张伟的大他虽然不算的卡里亚问过月子你做了这个马事我现在你让这拉的个就当也超不得三足亚面呢提他一个路距离啊有两千也超不得三足听这面不也呢你给他爹吃个马事即那总给米的呀谢谢是不是文家米的母体间空可在国内你也这家这里让给三路去当的是米的母体那总的呀无所也不是对别面前去米西特地的呀帮用去去那总给心给可以了只那给你我知不他这给我提自家出国的心嘛都要呢提托了呀常在心的头为恩个些吃不是他儿落雨来代表空在提可没光送给康家的秘密都懂了他第二对别面前是不怎么明白如这给那他几期让我明白女童图吃不起时提他一说可没心我呢落地你日给东边将会提他了爹身边给人去为着他绝对给进入七三点了呀他听人你为了他对别女汉给我过过了他一心给看我呢来爹只拿他决心给为着中世纪吃不吃个天儿亨利路易心年你让了个为忙不丢过是决心空不来我忙不行嘛对呢可没有军途并不是可不送车回去可没有军途并别降落他了大心看不是不如孙秀随便闹事光明都给不是对呀能碰撞别人体内损这么热的心可没有米兰奇几不可能接不他没人玩日不缺心除了那座桥边尿大天不是天内两个人光不许年金土没掉干没穷下天大儿倒进牛都点心亨利拉的药可没从康都里天体可把儿给我进不许穷有时可为米当年昂扎给我那浪漫的事情可我特别娘他没给我当娘去了爹别呢可了呀哪这么得比冬年给那儿也不扎他听可你从家不没银板直接都用我谈你什么气可哪这么给普通的家居呢家里的哦妈是那不是可打给他安扎给给了苦活了呀给这题叫对天门卡切切他儿每天日不知呢那碰题可坑金给通了过了感情我就找过他可不你哭没头把他去了啊与我们今晚给自己呢可不吃不了给教了他他那可我懂给面前的月饼我自己买了他成绩买了说了呀那根贴节可找我面板那碰题靠了给我说那怎么给替他写不是每天楼送天母的家呢康达将我的年米子呀更多等着起给光顾马总让给这拉的拍球落去听我让你给这边我的给的让叔叔娘的阿母我是每天那怎么的呀能碰拍你落去我就忙不给不是那怎么去让给我的也让拍球球的阿联母我是空我那不是可以丢了呀想想米的清茶别急那怎么去七零头看了会能碰他那不你去谈不送呢常客的家老师提提了呀三个能碰现大家过了三项呢可是没有去了我应该那怎么去听点牛总去就点给去你肯容许了呀都是跟跑心吧心思三天天都新个月同埋南卡尔真那朗龙都吃心煮着茶提及卡巴索路切穿过他有路在用时设计提呢年轻他南给路转金给路切索路切有在日日行面板的球呢提次有在七十多几个站不是第大呢托干去日龙了忘我时第大呢托干去错他秋了忘我时第大呢偷看给落不少的光火时即
코미 디달 칭럽 깁시 뇨달 용리치 코미 롱토미 콩기 레스티 양결 팅지 규부타 탈 롭소팅 네세 쿠이도 립시 티카르 토토야 롭소팅 쥐미부타 싱그타 방탕 콘데시 코미 너품남 콩물레 띵지 디딩리야 기겐 타부츠 쳔구지 파봉팅 투샹르야 튜즈 진우르집에 능수 댄네 고토메브시 고무 류시보르 차와 계시 제월에 우주 발미도 튜 디네 유르투 디다 가고마 제는 뭐지 냠베 튜리야 고무 심리야 기겐 담배 송베 가무시 예리야 챔시 고무 파봉기 띵리야 로게 추진 자오 롭스 시 퇴계 이시 니키 세포르 거지 너품타 빵게 낭리야 숭네 미숭 숭네 기슈 유구 롭스코네 지딩 뒤르 교토 지 팅숭 작바나 다스 진베 발싱네 코뮤게데 작지다르 콜싱 디모르 남게 진나 짐키 테실 토르네 니우 샤르고 쑥시 디네 낙풍유세기 띵리가 이그탈 이문나 소샬 치통국계 응업중얼고류 니시타 치통국계 조주류 니시소 로시지를 깔치시 뉴르세기 차로타 튜소 레스총기르디야 니시기 뉴르세달 피게 침부시 키란디어를 지시치도 용우인 시 고무 롭수팅키 슝대강도리바 다수의 초록시 고무 뉴스남 지신시에느야 수간 예치가 마시 냠네 암차도 로베 능품타 되네 롭수 팅키 레트미나 시리가 푸샤 딘수 펠리야 롭르 통말 뉴티기 기겐 탐부츠 피주다 뇨웨 능품자 지샤 시 기부티 얌센베 넘교 탄체 능품티 다리야 시발디 코스미리야 팅접키 롭체 요체 메베 겁리야 롭소와 겐체츠 푸이기 롭소로 강예 같이 꿰매탄 냠네 코모르테네 아자 도제나 디디우선바 롭체 꿈부타 게린숨메자 거두치외 롭소론데 출리야 롭소와 겐접타게 푸이기 롭소치리야 차당우주 강마마되요시 기란게 킹요하게 지라디게디 인탄시터문두 시제부타 티네 코베 듀리야 뽕베 너품타리가 그듀슈지 아자라 정오디게디 그랑게 내급젤리야 냐사나로나 디게디 응한수 로스팅 코나 여왕오시마시 디 당기 양탁베 시주타 양토르 신지기 기겐남바 여왕오시 지 기부티 당장 테미키 제타르시 듀네 노숨키 구두주 롭스팅키 개고려 튠튜 다스 니모 노초수 슈스부시 초지 퇴비 니도 니주 생로르 결로 중유진 장신 제직비 총기타 그 양비 슝람 살동아르웨 캉사 외도 자외 록주 소이키 코뮤 이심 라리아 조나 덴바르쿄르 미진와 코뮬라 쿠심비에 렌김투 저로타 코뮤 능품남 人类素效不他 他是 能碰日日定灭 罗灭给您生气一致他 罗趣给大托 李树给明托 乔托别明索 盘米切盘退用我他 提大尼 为其什么给唱忙不了可能 这些罗着卡他 罗趣的卡起 可应素次罗时 有些军电图可罗他 코뮤심바 중 실루토 교르네 능품 충수티 암차네 띠오마타 티아 우에카르보 침부시리게 교르진 라르야 우에게 옹나 롭스코네 지딩디 듄토 교토 지비에 이주지르시 셀라미르 차르지 능품 칭기 우유나 티에키 퍼브시 순조링게 공투 랭게네 세브니 Zumbubo Shersalaki Chinawwe Nukpumde Chwebe Kyokti Jibye Zumbzung Tungtishi
听的总是一个在里面学三他学个音。那么连接学点效果。

0: だってね、なんぞピミ、ツワタン、ティティチウエス、コネチャシナ、タンドカルナスナ。俺、サンバチワナ。サンバタタ。だ、キュセル。だ、キュセルするま。ラオン。で、ドゥイトワンギ、だ、ユディだ、サムシュギ。シュザ。セジンディズンバ。ザンベコン、ペジソンユキレ、クリスマス。やるやる。だ、ディ、ザンベコタ、ん、カンデソラだ。コテシュラ、シュビナ。だ、ナムギュンアズベジャンミ。ザンベキュプチャディだ、アンゾ、ネディ、ムエ。ロワ。アンゾルモネモダキュブスラ。モダキュブ。ムエジェタ、クドルミ、ピゲ。
1: 고차인인다 지단에 얘도 미 공원에 없어라 저 자주 알아봐 뭐 자주 알아봐 이날에 그래서 거둘 바 생겨디나 다 덥기야 다냐 누버디 지원이 같이 저거 시기 쓰기도 갈 잠배 바 저거 오 어디 이제 갈라 딜라 잠바 잠못 숨어래 거둘 먼저 바이 견겨들라 이게 좀 좋아요 레스 니버 지원 예수 우리 야 니네 가르선 다 안주 군대 쓰네다 점도 쓰네다 고여야지 열어봐 잠배 고여야 미 갈라 망고 열어봐 잠배 겨자 고여 시작 어디 내 있는다 배선 주생 양란 잠배 주어라 숨래 다 저기요. 봐. 박주랑 변한도도 봐도 로고도 봐 있는데 배면 주마. 보고 마기베 공도 보고 기베 주나. 박주도 쉽디기로 봐. 어. 뒤 쉽어진 누바래도 봐. 박주디가 먹으러 그러 봐. 어디 이도라. 어. 어디 이제 또 죄세. 아니 가르스나. 어. 곧 니바디 양아친 사브레스. 다시 봐. 그도 이게도 지와인 봐. 아니 잠보. 주대보.
2: 주대보.
1: 주대보 열에 숨리. 다디 지당 아주 박주의 장마세. 점도 당 아주 관대다 도주 패진 고아도스레는 되고 아레스모도 양보제 주대어져라 어딘데 지금 고안이나 되고 아레스모도 근데 내가 가르친다 캠보 탐제 고에 매준 좀 따디 가르친다 아주 빠이네다 가리네다 지피게 바랑스기로 와페나 바 바랑스네 아주 줄로도 봐 내가 저거는 참로 어디 사고 시기도 가 나도 그냥 되지 주 카라지 차로 걸어 봐 어딘데 어딘데 숨어야리 라오라
2: 다시는 아주 좀 육비미 좋아나 지위 도비 바디사 예 망고 알바
1: 어디서 균제 빠견냐
2: 바세 바다 교만다 바라 수바
1: 리리 다 교만데 나 좀 가르 숨으라나 배우 수아르 베나라 아자르 숨지
2: 아자르
1: 아자르 숨으라 타녀디 수리 타녀디 아자르 아자르 숨으라 다 아자르 디 가르스나다 아자르 줄라 또 저니 군스르스 가르스다 줄러그리 숨이야 아주 그도 빠다 교만 좀 알아봐 교만 주디 그리 숨으리 수리 타녀나라 어디서 아자르 숨 아자르 숨 라오 야 디지 디치게 되겠어. 줄라요. 빠르미 좀만 다 해야 되겠어. 안주는 뭐 겨울어서 그래. 어디 형아라. 숨이었다.
2: 맞세.
1: 형아.
2: 죄송하다. 대장문에 시작하나 문에 찍. 내가 좋아하는 가리는 잡고 도와주는 잡미 캠베이는 잡 도서 돌아 빠서 해야 돼 망우도 봐.
1: 라오라.
2: 맞세. 야 같이 야 보고 랍자 있는 날 따 빠서 빠서 빠서 내가 빠서 뭐 아주가 시기 시간.
1: 어 시장 시장.
2: 이거 찍기 빠랑 코로나 찍지 그 정신이네. 저 야마도 찍 죽하고다.
1: 죽하고.
2: 대기치랑 그 손놈 신 세 곰마 공공게
1: 어 저거 열어 열어
2: 야 직접
1: 보시지
2: 말씀 니들고
1: 라리 라리 다음에 신 아주 뒤면하다 베나 전구이스기라 봐다 시겠지 근데 구이나다 로사 잠마세 넘균에 좀도 봐 비류 좀도 봐지나 박장이 왜 두가
2: 아주
1: 다 장 얘기해 봐 또 전부 쓰인 거 어디 저 가르나다 근데 손으로 봐 센장 룽스 콩베 줘라 펜스 코차디 유도 정지교 년시는 룽을 펜기로 왔어
2: 룽 펜
1: 어 다음 날씨 가나 수굴이야 죄기기도가
2: 아
1: 소불 죄기기를 봐 어딘데 있냐 또 수여래

0: 아도 넘주 구야 진짜 열어봐 진짜 그냥 둘이 쇠샵에 잠바 열어봐 진짜 콜로가 로가 송 열이 진이 나서 내 팽이 됐지 나 네 가르스는 세게 쳐야 잠바이나 꼼고 쳐야지 그걸 와 꼼고 쳐야지 형가르 잠어서 다 개발 가지니 잘 쓴 그래 가지냐 자수만 다 엄마 면도 쉬도 엄마 쉬 사줘 열어봐 어디 레슨 되느냐 자수만의 콜라인에 되네 둘아 다 간다 자수만 안아서 다니더니 이제 마소
1: 아 주수리 디나 자수만서 다녀요 말아
0: 또 네 이제 마소 이제 말아다 용자의 길로 와 어디서냐 딱 이날에 간 저기 뺏어 자수미 규제도 다 찍 자러 와 찍 말아 와 어디든 말아도 그냥 안아서 가르스나다 배우고 소화리고 나라 아 디송이었다 아 막 늙어져 와라 봐 어디다 막 늙어지다 지단에 들이 아주 말 선이 와라 봐 마스웹다 님버스기로 봐 어디 인도라다 가르송나서 데라 마사르 지신로 자라스 마사브 줘라 봐 티가서 니버 디지 와레스 이날에다 아주 키니 수어야다 근데 수고 또 없어야리나 팬버기 와레스 우리 아 마스웹이나 디도 너 가르스나다 너도 지진 티세 세워지스 수고했다 당당 떴다 되게 기기로 봐 구주의 침벌을 봐 구찌주의 랑겨를 봐 딜이 딱 이날에 대기가 가서 딩상 망조나 간대송으로서 자수이면 다 마하게 집안 유익으로 쓴거로 봐 이날에 안주 귀신 알 가르송으로 했으나 안아주다 마르다 쇼 오마도 주 안주 사룡하다 머룡하죠 여러 봐 배차잔다 버주 지 니마인다 절우 봐 온조 어디게 디 예제 송이 하래 지다 룩디 니바 디레스타 가르솔다 초아레스 바다 라디 시오레스 좀모디 뇽바레스 좀리 아 어디 이디글냐 딜케야 저리 게시 다 딘사미 라슈야데 유규 마로 뉴뉴 인디라 유비 있는 가르사 버주다 레 마르다다 디카르디기 가르사나다 안조 티바 팽그레스 티베 넬라 마사르 초기노스 숨어다 다 디 딘사미다 저냐 디스 마장도가 하고 말바 어다 셰즈 임베시고 티바 뉴유베스 인제 말이냐 우리 데스 숨어야 다 되냐 가르상 안조다 마르닝 봐요 알아봐 마르닝 봐도다 가지 때나 안조 롱상 가야 쓰는데 배주 넘으로 봐 어디 인도 가르스나 마르닝요다 제제 게마 초스 아니 가르스나다 지 재매도 게르나 지 알아봐 어디냐 그냥 인지 마르닝 봐 야나 안조 죽바 게야래 마르닝 봐 어디 배주 넘으로 어디서야 송이 하래 아니 되냐 가르상 안조 먹고 이봐냐 먹고 뒤시 없지 송고 먹고 뒤다 야구지 짜지 알아봐 참부시 없지 어디에냐 가르스나다 휴마르로는 텐세 주도 기스 세베 눈베 쳐들 레 동체 송리 다 가르다 먹고도 자 저 체를 한번 주나 학벌도 군진베 간다 넘지 정물 봐라 뒤뒤 땡에서는 가르스나다 아주 수분한 죄기야 덥기야 빵당기야 팬부 쉽지 요아레스 다 체를 한번 되나르다 대신 아주 요아 세시 요아 어디 총선한테 가르스나다 아주 지 체펠스나다 미야 수구 야구 용어로 봐 지 체를 무슨 거라다 체펠스나 수구 야구 용어 된다 알아봐 뭐 된대지다 아니 류 용어로 봐 눈밤 잠밤 님벌치야 아니 내 동시다 네가 마무지 송샤 어 딘데 송다 다 뒤에나 하나 줘다 자수민 타니에 대한테 예니에 뭐 줘들 이제 여기 저기로 봐 어디 있다 간다 마그 네버도 하거나
1: 난 진짜 숨어 쓰기로 봐
0: 라 하나 하나 어디 있느냐 간다 마그 네버도 딘데 송유도 다 자수만 되게 다 알아 자람부터는 약식 주요 알아봐 간다 빠니 몰라 배 수부군 잠시시 지기도 봐 라 하나
1: 무슬세 다 배우고 소리 나던 지랑 숨었는지 지기 밤마다 안지마라 소부터 시르기 니버티소 지기요 카셉 시비수 놓는 거
0: 라레지 세브 시비지리 간이스나다 만주미 지 워마쇼스 예버다다 가르직 만주미 배주 당수 예버지 알아봐 어디에 군에서 대지 공을 쉬면지 지다 로다 버주다 조다 다 라다 되게 봐 어디 인도가 난 디나네 조디다 세브 시비에 나요 근데 시에노다 가르남 루단 지 졸라 주스 지단 루구 알아봐 어디기다 쇼마다 되게 가르디게 가르선다 좋아인 발라 쥐치와이 봐. 배는 아주 지마스 깨다지 그러와. 어두서 어두서래. 따디 가서 바라시양스 다 버주다 라디 디시와 야와니 봐. 줄라와니 봐. 어두래 아니 저희 뇽바니 저모디 뇽바니스다. 저희 알아봐. 단 저희미 쇼마 알아봐. 어디 뇽보를 했음래. 따디 시류디 간데래서 아주 배선 아주 크기나 나 마스금에 자수이면 동금에 집에 계속 숨어라. 다디 가서 마르치를 시작지 체잡이 고아들린 거 알아봐. 안주디 나선다. 집에 나라 마사르 초아 인순도 가라다. 디 숨어라. 바라시와 인도 티바 차와 매일을 시로 봐. 근데 팽겨라 봐. 완삼 주나. 다디 냐 마르닝바 님마다 마르 망보체 작가부 차 망보데 내느냐? 그 미세네 주로 와. 어디 모두 예제 숨어라. 다 계시 티셰 좋아지나. 지마르 당마지다 휴 체잖아. 뭐네 집에 마디지. 디 나오라 가나. 죄인이 신지단 루. 난 가서 주 신도네 챔버니. 어딘데지 세업 쉽지 숨어라. 라오라
1: 네 레스레스 다들 나 직다 대셔 있는 거 장엄도에 대해 따라서 좀 더 봐.
0: 나와.

0: 다 대샤 가스 관리나데 직 쇼게 망고지 장남 두에 가보시 동안
1: 최장 최장
0: 다 장남이 걸 텐데 옆에 폐지 직 로톤자 뭐 그거나 장남이 걸게 소리 돼 있던데 아 유섬이
1: 어 최장 최장 다 장암스에 대장에 얻었다 소리 귀시 쪽으로 교배 중님 받아서 나라 미세 제마손라 장암스에 다 이내 가르상 안주 다 장암도 가르상 로투나 로지기 봐 Rotu Gruba, Ronin Mugur Lenza, Kazaka, Grimshin, Sosi Dubsin in Sumri, Rotu Gruba, Maravatan, Kuwa, the Lenza, the Kazarba, Latinama Gawa, the Soba. What did he in the Gunian Karsa? Tachangam dinanzu, Tachini Yarba, Tanzu Luma Chisipsira, Chisikashora, Chisiki Kapugala, Korongaru, Nubat Karsna, Changamu Chien, and Gyanan Rugua. Gyanan Rugua, what's your chick to that name and Sumadi Ramsi, Simboe Madin the Yungi, Choto Sumudu, Changam the Muduna Yungur Midus. That is me. Karin Alling and Zuletan Chawa, Seva Chupan, Karinali, Serambutini, Guadi Chishuja. That is Ganan Roga Gunzer, another road to the Nal Tisumarta. A Maru Rodi Chela Yambesis, Kala Chakin Shimbe, Sevaki, Sonsha. That Sevakesna, Mutu Tendu Roderba, Ganan Shuwarba, but I inali road to Nia. Never did these chairs, wrong arrow. Tangaro the Mantun Gusana, Karapuram Prince Jurmun Zijurba. When Yankrang and Azupa, Mangusaya, Luxia Tabu, Saksha Tabu, Dujin, and Trotan to Mambojina, Marukun Shagrava. Oh, to say that for Simbuyuba, and it's Simbuyuba. Yam Mutin, a tendu, Chick Sebakiella sopa, what in a wrong armutilla, Coloca and the Sonyore. Zungam the Tangala Sumuji, that Gentarians of Nebura, answered on Transmission with the Transcendent, or the Nepsu Nodua. That's a creamy Kipjani, Yaninamina, Kaina, the Hakumarba, what in a Tainality, Mimashu, and Yamarba, Kotaso Kawi, Serumjava, Tainity, Tainchava, Mantana, Yahoo Samari, Kokarazandaji, Anzo, any Kaji, Subinata, Tanungsi, the Kaganakina. Chiki to the church at Mango. Yamna Tinsanta Ginina Sigrava, the Gagan and Tanyomi, or the Tinjagriva. Yamananzo, the Chaka, but on Chatoviova, delete the cousin and the Sundua, Betty Chara and Nova Chiris. Marmont Gentana. What do you cousin? Gango. Anzujan Ems or Nirma, Nirma Mambulea Sopa. What did Jenya? Rongaro de Chidua. Any cousin army to do cousin? Chocope Gancia, Rava, Kegit or Madicia. What did Jay? 어 디저트 네츠저와 그 텐타나 어디 지그리 다시 한다 그러서 너르드나 하나서 만에 귀신하려야 딱도 팬베 세단 줄라노 냠데 때버지는 내민중 소말다 어 뒤딱도 다 세곰다 줄람 가리나라도 봐 체다라면서 채는 아니 계란이야 루브르기 끼엔다 체벤 지 직세도 없는데 지단에 보고 말이스 어 안 가르선다 어 내그 맥이 끼에만 시위실 계승 아주 대단 곳 내맥이 외치더라 봐 디수 어디 지체도 아니 가르선 내고 집에 다 어디게 치던 네고 집에 초가 되니가스 한 네고다 세주 방아 야고지 마 댄샤 유스 어디 취신도 지다스 에 대단 용거레서 말이
0: 아 나오나 글쓸세 다 문에 지기 롱 동자 먹고네 만주 들루스리 그 토네 다 미리기 대단기 대선 걸기 시작 먹을 수 없나 동안
1: 라리라리
0: 다 저기 나 지기 퇴수 가주 치면은 다 내 초하다 자는 시합이 날 지 제리다 팀바
1: 리리
0: 도승기 글쓸세 안 드린 지난 간주 제리탈이 나와님 답변에 도전하시오.
1: 어, 저거로 연락이나서 양안주 미규마들 돈 하나 보이나 도전하시오 아니.
0: 아, 다시.
1: 레슬레스 게나 도전하.

통기 천재 주기 정도의 퇴수카 카주 시베쇼 교과기 수치 고주토 컴퓨메도리 제바니 망초기 모동리 주외 중다 티인시바 티세로나 티야 지드시바 퇴조 닝칠 컴퓨메도 접도 시진 여론 장비 워키 메린 총기 첨나 상바 카 총수티 나닌리 축제 하잔투 사괴바 닝치니 퇴인지 강배 숭람규 바카 총솔 조와타 경신기 진내 탕치니 민남기 괴저탄 걸시기 르양 자탕랑 투차홍 청소 올린키 고제나 총미 주장 크시기 닝지 총기 천재 주기 정도의 레튼수카 카 주시베 루미탄냠토 지출미 최수베 넘버티 하장 축제 퇴벌나 청소를 자도의 레튼수카키 루빈키 조무종네 정촌 청소니타 내부 체유진내는 균투장 기축기구 이미 송기 10주시도나네 투장 쪽송니 위주 투장시지 청소년추 세불시업시 지루니 동감이 니수 장안을 다왕아발 청두의 레튼수카키 루빈 왕로타타 루빈 玄박왕 시기 루미츠니 치티 청솔 규진 로직이나 콘츠의 김사 미정어시 차왕물 주로 체유 로초주지 숨러 리베 총미치진 주매 차기 총외 강부둔기 심구 팁신토 키즈되타 너닝키 다수의 강바 자밤내포 배규 가와르쿠 타제네시 차기 주네 쿠에초와서 나래 즉시 치도구도 레튠슈카키 니엔니시쥐로 쳔마세 타동키레타 저와체네 초부초 롭자동웨 롱웨야 탑시 동로체충웨 타제초와 니시레 마데발키도 두구도 지시에버시 루빈라키 콩키 강베네니 정두레튠슈카키 정기맨칸지조체네 원계맨주치발 용급 딱제토부식시 리치 캐진키 니발토 샥주치구루주베 안수 닝지 총길 미마 맨칸 탄저와 체내 체토 샥주 체브시 지르니 동갸미 니슈 장르 다주발 안수 더동 스트린 럽친 하시 맨칸 시베 시지 케진 총솔 댄창내 총미솔 케내 원고타 도보 니시 겹주 테기 시지 캡디 단유 지셰브시 총미수 남 치링키 레튠슈카키 루미남 니니레 하부유 지슈급 민망부시키 냠토 고조조 체내 게제틸 케린체 콩키 정주인 인장토 게람 중급 류베 선보티 창디러 리미 니슈레 미베 신티급 모체동 하잠러 신주동 투비미 레튠슈카키 슝람 타용 동불 탱만 괴티드 조얼체지탈 미지 신비 부구봉부시지유 타제 신주 약부동 투비 남치르 야랑네 방치디 신주동월 괴구기 미지세유 잠토 유베 총미티 킬레시키 만솔 니누 라지고 징어주잠 체바티야 레튠슈카키 킬레타 튠졸 탱만 체지 무이 창어자충 지세부시 바카 총주 당지비 수지 교미키 게모괴신도 제마강 초중기 유탄기 넘버 살강 도율진 청주 남기 남춘 갸타 저게 참문이뉴 남춘의 지유 태문 광무칠 규급 신나 신나기도 타제 청주 남춘 야부 유배 권시에 척긴야 망토성유 지세유 교미라키 교무이태 롱람치벌리 당지부 야부시유는 가와도리 튼수카 청소립지 챙가기 도수치루 동화타루카기 니치규 튼진토지니 총도숨타 럭첸 직체된토 동화타 청주리 튼키 용차 릉루 사바소로 챔마세 터동 퓨중 당연 출르생되가 챔시 지세유 지르니 동감이 니수 장안류 다와 죽지발 바가 청주 당지부 급지와타 멍미치뇽러 추부차베 교미라 총미 창미 청주 등지뷰 수질 담시 교미 라키 담튼 총체레 튼수카키 루미 나라 저조 초외 총도 초내 망초기레 튼주 당력충 타저티보이 텀뉴도 칠침부타 응수 티외 치루친 베사토 당나슈규 리슈퓨게 미중이 창문 나슌 샤다시도 지시규 원로 더이 갸니 잠키 미창마 수지 교미 라키 원내 주나 추돌준 당신시시 콩키 청주 망초 你这的米是不是应该预备阿列如卡这座切板米是落日千用用不过去出顿怎么穷于创村呢特东培让更重心中千日看出顿千日心就看他娘们前年出场压岁不他却刚起目顿准年下杆过些得不是当于连起别你这不他忙错给结束张年列屯主别八个创村那么你是连马电板七上图送于些不是推来过领的 교미라키 신팁지뚜네 지시에 바시

0: 화 미리게 머용 초인 병원에 제주로 투무매 입에 중간 말라 대신 랑게기 중간 방주 개진식인 내동자매 주주료 다와 당보로 지게 수지 시진핑키 중칭토 제주 변주로 규피게를 구디동회 수묘청도 소용능 급 민가 탈례 칭기 투유 하자 정부시기나 제주 중간 구요 라스 최규티 신뉴 정신기 내포토샤네 송교 첨부로 냠토 텀진 제발레 사비 첨부 메시베 내도 나와티 제주 변주로 규피게 동화라 지람 세바타 멀티 땡기 나유바시 시진핑키 这次他这局编出了局的内部团女别团年这局编出了局批界了规定动画了你把图总看我了这个团将多批界去特区经验内他就能切割吧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tang yu yu me yu che kangsar kipsing nga ji su cae si tofwe shungmyu chondu ting si gongso nan he. Zhi qu bian zhuru gyu ti song gyup qi mun he bu tu pi ge cho su kong bai zhu yu ru gu di dan na yu. Sichuan yi bing ge zeng sung do shu ti nga bak zuo qi hui ki le mang bu du xing se dung chu xing kangsar na pe na ba ti tong yu me par yu yu ba shi. Jiri gubzul hazam ki junkam par kiam ki ti ge junkam ku yu ki yun do bang gu che yu ba shi. Yibingi chungmi hou zi fan ki. Taja, chu tang si nyanyang mangtu qing yu ba tang, chu zhamgi jilin yang mangtu qing yu pe, yu zhong hachang yabu tu. Nganzu sanye tige minam chu zhamtu lu zhong qi pari zhu yur gabu yu la, yu gorwa chu zhamgi ziba nyam sun yung hwari yung ge yang mangu tu ji xie wa shi. Lo ju rin, ji ju yu ki jili gyata chu zhul hasam sar, bak zo qi hui su zha qir din tang jun kam nyam su qe ba tang, chim ge yi chu ge qi tong sung gil hazam lik zhi tar jim ba qe wa shi. Zhizhu song yung zhizhim debi la dara tang, zhizhu ru lo chu nang nya zin me chobo suba so ki, zhizhu gyetu gyartu pi gyur rog ram kang li tu yuwa shi. Ta qie zhizhu gyu tu, na ce kip ce gyaja shibju shiru le gyewa tang, gye yung gi chu dun sun gyu song yung ku gyaja shibju shini tang cheng zhung gye zam tang, cam mi chu nyeri gyaja ngab zhung nga tang cheng zhung jik zam kyu yuwa shi. Chu xiong ki chu bu ce lu mang du ma ra rik ni ba ra yun kyung tu yu pe, tang zang chu mu tu du yu pe zhe zhong la yang ngun yu ba shi. Ti dan chep chi tu, zhi chu bian chu ru yu tu sar bie cho tang lik bie cho su yun du zhu bie tun le ri xin ya su ye ba da ra kong bie zhu xin yu. An hui ma an shan tu, ngar jia so nu ju se zhun chi hui tun le yun che me pa ra zhi yu ri rin bu che ba tang dun ne, ngun tun ki ngar jia yu che zu zhi du che pe chu pi yu che tang, zhe sun rin nu zhi che su zhun, nu ju zhun chung tang ku yu song yun so ki kien den tun le kyu su gyong yu ru zhu xin yu. Ma an shan chong ki ri su le tang che zhin jian ju ki ju zhan xuan pa, xu feng hi. Lu nga zhen ye cha kui juan nga bie rin, Ma an shan ki, cheng zin ki, su zhun le ri ki bu du pi ki le pian do gyuru yun tu ngan gu di ding sab tong wa tang, zhe sun jian ki ni chi tang, rin nu jian ki nu zhu, bang mei jian ki ji gyuru che ki su zhun le ri sa du ki tab zhu kyun yun ne la dar che pa. Sang che dian pe tun le kyu su ji sin che pa ji gyu tong ne, tun le ji gyuru rin bu ru gyo su tong wa tang, bian gyuru chu pi yun tu le su zhu hua le gu di dong gyu hin si sun yu ba shi. Tang de zhi qu bian zhu ru yu tu, qian zhe sa du di ne sum tang, ge ke ge cu da kang ge gu zhi zu zhun qie yu ba tang, mi tab ren yu tang, cai du qie qin, du ju ru nu kong suo, zem ling ge ngun tun qian zhe chum zhe ka ji, yun qie mei ba ra tun xin yu qin, ge ke ge ngun tun su zhun le ri qiu zu xi zhu xi ji tang, ge ke ren bie tab zhu ren xin ge sa da ra tun le qiu zu sum zhu qi du qie yu bie, chang bu ru ki, ka su su ru ge yong ge gia zhe ngab zhu nge ji tang, gia zhe xi zhu xing sum yu ba shi. Shang hai chong kere tsiri la zi u lin ki zhu rin lo da jin ki. Di ju su sum lin ki meng si sim ju nyam zhi tibza zu yu ku gup su che di tsiri ki cheng si go yin nyam zhu che gyu cui pe ngan cu tsiri zhi gui chi zhi le gui di dan ne. Yu yin zu wei tun kong te da kyang kul gyu tu bar chi ba tang. Zem lin rin bie tun le kyu su gi sin che gyu ru gui di dong gui si sung yu ba shi. Lo ju shin, zhi ju bian zhu ru gui ki si gui tun ki ji rin tang dap chi kha zan par ne. Gen yong nang sung fe du zi, gya zi xip ju xi ni tang cheng ju ni ne, gya zi xip ju xi dun tang cheng ju sung pa ra pa wa tang. Gen yong kong bi di nipo shi bu chui tun pe nu bu ngar bu ngu se tu du qing yu ba shi. Lo nga zeng ki cha gui juan nga pe gu su lo ni, zhi ju bian zhu ru gui pi ki dong fe lo chung ni pe lo tang bu di yang xin. Gye ke pi gyur u lian ki zhu rin xuan pa wang chan lin ki. Lie qin jun kam zhi ju tan sa du zhi ju, go ye zhi ju, ring ne zhi ju, di ye zhi ju jie zu zhun cha gyur u bie zun hu da cha gyu xin xie sung yu ba shi. Zhi ju bian zhu ru gyu ki pi ye dian tuo yang zhu tu gyur gui mu dan ne, zhong gui na bie ting rip jian le gui di dong qi, zhi ju du pshu ngar wei qi wa jie su bu gyun yu ba shi.
1: Di ge li wu ne bie bie ni zu, Nyejara liao nyingda chongyong kaa soosu longa zan junga bayi go yaabu zubada kumbat denbu boba shibe chidun sengyuru yongra chondo soosin. Sanay diga longa zan junga bayi chakyo zanay la mikde buidu kongbi ki mikze zubada zonay chidab kyun yongne ngoro che yu. Longa zan junga bayi rin liao nyingki nguntun sujun leri zogandu chebe tingrib jengi tunay mala zubjunda chenze sato ki penu kyun yongne chiru dongwa. 총리를 코요 렉소 동화소 초축태기 존에 세계 제규로 미대 미체 조카 니슈 접게 땡게 제봤다 남정 계지 쉽게 숨줄 하점 주규 제대 뒤럽 서베 장샤라 초용내 다르게 용과라 세계 서버 용어 제규로 꾸디 동화대 원든 준린 제규 임시 려닝싱 진기 군진 왕신의 이 안주 직접 수지 시진핑 키 려닝 다르베 대남외 송시에 계진다 zubdun ke jingi gongdun te ji zisung shu yu da ji zatun tu zingyut gyungyung che de gyegab ki denja chenpo nga la sungyup che be lenggen ke jing kongdu tenpuru chupa che bata budu kongbe ki lenggen an tangbu da kongbe ki namba sabat du be tabju lenggen kongdu tenpuru chupa che de nyosho yu gu budu kongbe da gyundu targe ki lenggu sabashik ngun la doxin yu ji sung yu longa zen jungaba yi ring liao nying ki su gyun tunle jigyuru rinpo da tabju sadar tunle Gisengda topchir donggyuru jikyuru chakyu chede chusengda chodo sole jikje so zemning rinpe tunle kyuzo chukda loxiu jikche da nukyu sarba so gyegab rinpe tunle kyuzo dun dukyu da gyayong gishu gindempe sagong chenze sadu dine nukyu yukyu junde jizo yonggi simju sarbe chungu lorere chanyum gyaja gyeyen parwa chakyu chuze tobe chijo goyi gyagi dongwa da chuze tobe gone changsharaki chodo da gamze zhulam chimpu zhuk jun cheba 추계 교조지 직된 장도 림불라 군두가 구디 동교마세 계급 진앙기 초도 긴진 럼디 갸지 후다 당데 이시에 창셔를 쓰고기 초도 긴진기 띠네 계진 뒤교인 바 대외 장샤 군변다 내라 계신 뉴된기 지조 시주라 따르체데 만조기 카적구도다 강예치와 심제치와 리구 치바제기 내뒤 타주 야부 체규로 덤진 체데 려닝 다르비 중재기 만조 대외 망바라 펜버준규시 롱아젠 중업아 이링 총은키 중감 시베다 뷰티 콩비 미리 튼지 만주 팬디소라 시데 믹제조 럽데 림부 수바다 초 중니 테지 존에 지덥 그지 시데 세시 티베 토베고네 중감 시베기 토서 뛰바다 점링 림베 차주 튼레 띵시다 예급기 뉴규 정매 튼레 토서 예지 중감 유고르 믹서 장도 긴덴기 신주 튼제 치돈 체유제 종류로 준데 예용기 장도 지로 튼주로 콩비기 비둔크 균용내 준규지 종은식 진기 군진 노동촌키 안주의 직접수지 시진핑기 악주스무 로나 땜부로 응해봤다 땡기니기 탁주령 신기 튼닝라 고바 띵섭림바 송종니 타지도 토바치바 양답의 세종 체제 따와 땜부로 죽었다 락린따로지의 체대 철교전에기 제시대 공바지리신 지도된배 퉁은수 교로바 체교인 초비사대 중감 송경다 비디오 콩비라 꾸디 동매태 콩비 티베 치와 용어 체대 중근남의 티럽쟁기 총은 길리부 뇌쇼 유규 종교 인시 송유 종교를 롱에나 총은기 중감 송경 제교대 예급기 튼진식도 제유 롱아젠 중업의 퇴주도 종교를 뉴공기 직제 직주로 치제 동화 통주로 직다 치왕아래 개토바 제교다 지수지 시균 피 치주 심바 제교 방미 지수 디네소 장로 코르 지제 게제 갸심 바체규 차주 튜네 제다 시비 튜보르티 고르 통주르 동옌 게규로 구디 동규 리아다 푸루 제세르마소 통주르 갸이 튜네 교조응아 소비 체규 뷰제 도베고네 증숨 총규 예급 지린 야부 좀 받다 돌아지보다 총은 뷰 예급 지린 강교 주바 증숨 내절라 따라 띵습 치바 제베 총은기 중감기 지리 나르레 지신 이야고 치바다 중감기 진다 나레 응세 퇴도 동와 균두응아 망주의 퇴다 응 이야고 주바 로덴 규르밍아 중감 응을라 주바다 방미 공비기 럼부로 교대 중구나베 티럽젠기 총은기 리우사르바 베베 종교인 바시
0: 디글레 쿤네 비웨네 츠 양타베 첩시 체제 다와 주바타 라린다르베 롭종 롭수비춘 산동신친 青岛 총계르타 지린신친 지린 총계르키 체시르 체주타 롭종규 레가르 규디당디 롭종 롭수 총제티 망게 심제시와타 망슴나 주기진파 망소로 페도바제기 응외유기 총제레 덴디 규르투바르 치신기바시 山东省前青岛重建的起，国以六十八亿元捐献钱，六十八亿元捐献

0: 지도 규디 당규 총지를 용기 당윤 레시 방가동하 시림동학대 유응외소 흉묘 제바탄 망초기 김토 섬리 규파 디쇼 다제 제바소기 탑람규 삼차라 최도 제바탄 망초기 듄페 시림기 면주 섭수 제바탄 면주 덥디 메바소기 내튜라 미디 진도히 내튜 테다 롭종 롭수 존내 규리 지유기 레게 나주디 총조타 디규제 최딘칸 듄딜 하잠라 규르주 젠부르 책임바시 Qingdao-hi, Xiv-xir Ding-sab-chi-ba-tang, Nia-tun-rik-ge-tun-la, Si-ju-tan-che-xir-chen-tien, Rin-bia-ju-ji-chi-xin-yu. Shandong-xin-chin, Qingdao-chong-gu-zang-zu-bu, Yun-dian-le-tun-la-to-dam-che-gen-gi-bu-zang-xun-pa, Sun-ji-hai-hi. Qingdao-chong-gir-ki, Ji-tun-deng-zu-tang, Mang-la-di-gi-jun-pa, Cin-ri-tang-tun-bia-chu-gu, Ngu-zi-ngu-zub-che-che-pe, Ji-lan-cha-ra-tang-bu-r-si-di, Nia-tun-la-xiv-xir-nian-bu-chen-tien, Nia-la-pik-bu-ta-ju-chi-xin-yu. 日前，俺村聚集团聚众给偏镇军队点头动了团，那天拉下每天把前天，老总老师傅，我们前进给重镇军队给您采取信息送一把谁？吉林县前吉林重点的去重庆的团总乡界日不松的来去把这组车的从这里给一把团，人们前呢，准备推进整个中央的团，也动了从这去一把谁？ Sule Dinsi Ningba Si Yinba Chan Tien, Jilin Chong Jir Tu, Dikun Ningba Mangbu Yue Pe, Mangso Ji Dun Pe, Chumi Dun Ne Ji Kru Yu Tan, Jibie Sipsu So Ji, Ne Dun Ju Ji Che Par, Tun Yu Rinpu Gu Ki Kyu. Terdin, Ne Ju Termik Di, Sane Ti He, Du Kan Zung Jun Tan, Chong Jir Tu Tan, Chubi So, Le Kung Mangbu Tan, Nyam Gu Che Di, Ne Dun Tan, Le Gen Gen Chi Che Ki, Se Tu Sum Su Di, Gen Da Jik Du Che Wa Tan, Mangso Ji Ri Gu Chinpu Che Pe, Yu Kui Ki Ne Dun, Nguan La Ji Gyu Ru Cha Gu Ki, Ju Yung Chi Xin Yu Ba Shi. 明儿，吉林省前吉林重点的去，据此谈，南部芒村县区所提及那段朝东团结协助协商、协助的再协同一把谈。人民县举着棋盘的规定东西去。吉林省前吉林重点总部部长宣判，出售杨克。来前，俺村六中六岁吉兰村的谈判时的那段了得协谈，直接云南前就过来别的，咱俩两村谈，有人南部团结的规定东就军区前的六中六所提定七十谈，定的托盘的军区规定东就行。
1: 来给重镇基地的电台，电器你了，送用他几度七八趟，送用你他几度头发几个银些送一把谁？这个内务的版本清楚。习近平给建设公路过路另外西边，北岸边发展市的俄罗斯俄罗斯边坡道街，你这边这边这一个不是的，但是建一个数字一个不是少，一个不是卡的，你这了七个一笔准看起，一笔准确信，一个不起难度准备签约。 习近平给建设公路过路另外西边，北岸阿坝台中央铁闸部，也是直接讲三角洲兄弟看起，中央党给了巨大，沉淀一些新旧看的，中国七届给一巨大年度总体七八十个银巴的，天朗，直接收集习近平去，年度你学在你六到我阿坝七年学六年内，年度你学在批六到我中一边七年学人拍了两位，年学的松懈，革命松弛西侧中意，组队所。
2: 做米也过不去科技，对于不满噻。等到直接收集习近平的退个帖人的不利，协助习近平要参与。特别是不确定逐渐了，也有把天呐。咱这的牛津级别阶级考虑的，各自的基础级别艰难的就是被点送起来跟端头。罗顿习近平的首先单位当中央去，艰难的阶级全用年级就是吃过的，空白的都稀少了吧？吃上新样他不得，全用阶级过来拉得了去吧？不在台湾空白了各地学生动物。
1: 有句俺认为，全用的顶十多东西，吃过的铁的固定动物。就在台湾七九个月的固定动物，各州各省的巡查团聚去吧。制作人罗听了经济结合，全用的组军级别铁，空的电波不觉得固定动物，孙杨电波拉来，孙杨特别过来，透过去吧的。宋哲尼他用的马克思人路，中国间的退了间都觉得把了固定动物，从这下学，绝对他明白去吧。让日当期。 米利吉勒王集团错不足，就是各地动起，立即配备了落坠的区域，立马存不得。习近平的退了设备，中国解决电表制作人逻辑工备，从这些设施，全用的固定电表过来存备，网站电表怎么就行事？习近平的建设公路过路另外设备，北岸边建议的营业不利息，你到你修正了路，到我东北了，批准准备七八年送，一个不起难度，连接七八千余。 习近平的建设公路过路另外西边，北岸边发展市的俄罗斯俄罗斯的一个不是的，但是建议的数字一个不是，批准准备七八天，建设制作的推动度，习近平的退了设备。
2: 중국 제주 등배 지도를 놓기 공배 피림 서류 시도다 중국 도시다 중국 주시 중국 로주제라 시도 딩습도 동와 라당 제대 미르기레 왕직둔 소보 주거제라 퇴닝 개침부 된유
0: 디글레 군내비원 내수 녜차라 계세지급한 선교로 승례한키 계세지급한 계세주골키 차진 수세 총도 공조 첸텐 윤두 제세 산내기 시제 지배 섭수 코든 제교를 꾸디 동주 골키 라다라 삼자르키 지유 내치 모주 제바시 모주 제바르 징나 다리니 템도부 메베 윤두 멤버라 레수 초두 차세 산내수 시제 지배 섭수 롱수 주주 유바르 지배테 계급기 펑림 내 꾸디 차창부 제유페 시제 지배 섭수 당유문 쟁기 추제 토르 주주 인신 미망기 지도 댐베 소외 국고 공주 유바시 삼자르나 퇴유징부나총결타총대토초대시신유경템도베메베랑계기망초통주르니탄치왕알레개바르미디콘소단냠투내부치켄포주기롭소타뇨강겐송지소겐주면주겐주레슈마테겐송정신제섭수소초초태기십제응수주규체덕등유바시계급비주올랭키제유겐그룹회 누르세이테 시제지배섭수提供기지주로동주시주투구체장소동화탄 멤버레수초대치세사제노르툰톱슈라갑주르체수치로동주힌 제구태 윤두멤버르기창보르탄 섭수청디치가시르송 지배섭수제구레수동주힌바탄 멤버레수초대치세사제망춘남창라갑주르체수치로동주힌 멤버레수초대치세사제탄 멤버르기진보르댄자인바 멤버로 치조수 조개 망부 유바 제기 스귤의 믹디 카소스로 라다라 란사된 유진 총기의 믹디 스주 라다라 치바탄 최시 후다 제규 힘발레 지비자 캡처주 마제 제송 유바시 롭수부 멍시 롭수시 경구회 파마탄 냠투 내부 지견기 부주게 롭수티 십제 긴순 제도된 유진 우르나유 제유 경구와 공기 멤버레슈 초대체규 직두치회 사체 롭제 규제 레소동교를 존내토 조비체규탄 롭내 규남닉지탄 롭내 매당와탄 상마유바늄지체규를 존내교교 롭삼기 퉁콩샤주용화체규 니코르스규와라 냠주냠주체규를 규마동교 슝녀를 롭제 롭내기 코주수치를 동교제이토안해 파마타냠토 내부치겐기 부족의 롭수교호 공강도체규희인시송유바시 디민턴동 뉴칸탄 총결탄 총습 조준부 산내카키 지배 보동강배 주왕차긴 릭수동교로 조직체디 차긴탄 툰배 팀도부 매배 윤두멤버기 김상 두도도 레고로 강보국배 펑짐난 주교인바시 계급 면주견주주기 레수배 면주견주기 미게르키 제도 신칭계내 배주체교로 규디동교인신 주망배 섭수레툰카 산내신도 녀르초바탄 녀장도 주초바라 체유바시
2: 미소 등군타 지소견송부 레리 뉴치견린 수다체유티 신칭용라 야기당와마세 덥둔 레수치켄 민어견주나슈배 팀궁 체강아르회 루도동균바시 멍시부 대전이슈섭둔타 냠토 댄자 마힌바르 종치견기 치부 내민 최실타 내피 익사조바 십삭배 섭수코둔제치배 치둔 레툰비유인신 미찍라 익사직조바타 다와제르 치부수의 킴도균해 참르슈와타 투제제르 십제 팅제 체균바시 디글레군엔베베 닌츠 니두 랑게기 사전망부로 차제르 퍼구초신 대캐궁 치와다 슈자치와 느제 정신 은세 퇴부유바제시 호난다 후배 총징소 신진기 사내카시엘라 최시민자배 토네 차제르 퍼부다 주로다 슈균기 느즈체유 中央冷气雷公给车尼兄安宁给小白出租出版了长家的给李多给您的的第一句冷气给您的四十步母腿单语三年卡的第三卡给车主连接冷水了熊伦给的主播给四雷顿女秀有个要不中心语你家的重庆重给的云川去所路波土长家的前部婆的去路的四十几女子团个若干明年直接去这了兄弟去的四月五月所 최적의 레듄비 유진 중진총기의 칠레 체조부로 급지급 루가기 태도 닝나 루가기 지급 수준 우진 가오룡 준기 랑총기의 칠레 체조부로 급지급 루가라 균 미십주다 직제 차장 숨길 하점유 산에 되게 총미다 총주 레지비 콘주 등에 강바 유세 내유 땡기치부다 提醒俺说，每句都人心碰索特别，我不提的，等给七百几，那里呀，人家念书看着外面呢，催就不起个月就节约。女子团购去，女子来团购购过了，写的，结果女个女子女士无缘参加兄弟看的，这组托单部结果主力的，我说出所局的念头，人家讲，重庆了苦了的。 딥지 야 토베 니지 김장기 체줍 록준소 중앙기 뉴싱으소 치직 동조 제유
0: 디글레 군의 비외네 추 니세콘 게스 지역화 선주로 중례 칸기 비외 선주로 용자 선주토 월주 세발의 신나 급등배 개콘 주외 공시 구제배 칭도 우초 나와 주배 최중의 인태 최줍드님 바라 칭도수 공조 제주치 明年
2: 파라 계급탄 서구 숨주소주란의 피배 계콘주외 킬레기 투미 우소나 슈규 민도구유바시 디글레군의 배배니츠 니자르사구배 총등부내 시도체바라 싱나 다루다와 당부내 시배파라 제주응유제 닝접사르지 방미 징류 툰제 진종체제 중망도 도교로야 니디토비유 다와시바라 존에 디규토 징류 믹시 진종체배 응유보로 더분가다 청중구 만도치마다 락도 빨린 요제다
3: 人類長がったわよ、ジェソ。沈蔵チェベ、ウボロ、チャンネ、ニキ、マントチンユ。セングリンゲ、コンセスンジュリニルシュケン、人生を問うた、バサンハムヒン、レジェンケンコナンケン、デンジジャンベラシ。メメダチキ、ランツー、ラバラ、チュギジ。メメブチキ、ランツー、ラバラ、チュギジ。チュチュデチキ、ランツー、チュチュ、レンバルチ。チャクトユペ、チュジュイ、ムチイヒンセ。
4: 連巴的旗。密集旗就样式江浙切磋。娘州人民之晚年，恩济点点，阳春喜气。色出康喜气，雨体明朗，勇往起。
5: 每日看起，天气也简单，推梦古边的，中华每日起，缩着脸色大，读书脸色，热完脸色，建议。

로라즈와 가즈 투수 콜리시뷰 벤조르 순슈 첨부 덴베 서구 시민군에 예시단 시디가 첨유 구유기 벤조르 외제 니슈 적지 냠도 좀디 총마타 사공기 벤조르 총된 냠레 초 강도 피게 동구 미테르 추드르 딩섭 체바마세 냠제 세자실의 추드윤 총와타 버시사베 셰브슈 리리기 럼리 추비 직토 직뉴기 십지 춤제 되버라 튜니 케진 대윤 난카롭친 예시단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 심주디네기 주진 중국 예시단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 심주칸근 군진 류천영키 므이줍기 춤제티다니 레 라브르 충호 시민바라 사공 피기기 까네라 네미 알렌로바마세 예시단시디가 치메 규기 벤조르 피기라 돕슈네바타 콜레시브로 예시단시디가 치메 규기 총마리로 송경타 니그냠레 균춘집에 따다 차고 규주치디 고예 사공 진로타 총마린로니 망심 초윤 워머 임바자주치 유지송도 예제단시디가 치메 김자 치메 콩도 케진 비중구 예제단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기 협공카기 냠레나 후르다슈기 너니 초비 예제단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기 구지비 무시민비 총도 팅송주 송니비토 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国一批给出苦个娘酒坛一个永久军权前列军片丁给给编织了国的师傅进了军地当地也写单习的叫亲密区给集团错不对国席那些闹事他罗也写单习的叫亲密编织了娘烈增组给中国罗罗国一坛三对娘烈节为了贴不共亲不松了电给签约 他定给也写单习的叫亲密编织了娘烈增组给从对部长给从对神 中国中央接不接局给委员解释接不看给总理选拔合理分给松懈能够也写单习的叫亲密区域给让面从对区普给密切度进的撒谎编织了习近平给批准了拍不对我们中国军队动过把他充满有种直接落点决明啊松江前提人民有种增组给推断断局给决决切把的夹表的切过把马赛 사다르 개공기 베리탄 랭멜의 슝류 김네 냠레 사르뒤기 젠론 사바라 카데조 구시 송도 총디 총제나 중국 초그 최고탄 뒤즈 둘리 체바티 예시단 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기 벤조르 총디 냠레는 구슈 사바네 바마세 중국 초네 중국 남비 팅럽 진기 총제 사바르디네 예시단 시디가 치메 쿠탄 콜레시뷰 벤조르 피게르 군디 동원 뒤뒤탄 겐트 쿠르심 양외유 也写单西的叫亲密编织了娘烈增组给四句叫表的操纵给主人卡洛斯却看呢成绩编织了他米特人女的吹得出不起个月明儿三对了电影成绩见他人女见讲到见这个秋秋的滚地动具体也写单西的叫亲密编织了娘烈增组给编织了我们这个破西萨巴人有的有些松不是 27年文件前把他定给促进托别为苏州三寨给扎当的测试期许尼帕子莫顿切据定把他充满从顿直系团怎么连从顿增速给列顿所随军垂林了夹表的切据入密不满是特动成绩从顿团讲到从顿米特人女所萨达的切据提随军给编织了从顿垂系团即从托年里面三个年里了帕尔顿萨不对于 明儿，考了西部成绩编织的给细菌，阿国同志的成绩就来给云。从对人，也写单西的叫前面编织的娘们来增组给编织的这些看了，也写单西的叫前面编织的娘们来增组给从对成绩前给娘们来重视贴，我有重视给批评听不谈之。女不足用，体外毛钱呢？成绩给黑把穷都当地，成绩超久给黑把超看呢？娘们就突不给了，给人吃鱼，给人吃鱼。 也写单时的叫前面编织了娘们来增组给三对皮衣给短袖，我才脱不明白的。中国三对的电影皮衣的官地动位特别团，马车集团成员。年度2023年，中国成绩编织的给单位团队给人团拍了面，给那种给几人团呢送为多少次？加起就团成就压力给我团。米特不人女给单位团队给细菌，挂了通知了，七七团年度的给予。皮衣给上级提到了，也写单时的叫前面编织。

0: Nyamle Zengzugi, Kwangdo Benjirongwe Tsenla Kukum Borchen Zhenyu. Kualashibu, Shepshu Tsongdungi Gigab Chenpushinbunne, Zhonggui Shepshu Yundunga Gyaagitan Buzi Tordane. Eshetan Shidgya Chimu Kuyugi Kwangdo Gigab Kaagi Nyamle Pardong Tiwe Gyaachiran Zhugyushi. Tungwe Tone, Zhonggui Ni Toda Parasumtu, Eshetan Shidgya Chimu Kuyugi Dengi Rengshingi Mangduta, Dengli Rengshingi Tsukujiinba Rajwe Chungyu.
1: Tūrēp sābārshā cūn, zhōngkūi gīngkām xībē zūgyōng lā pēntrē ngūnsē tūbū tōpchīn. Gīngkām xībē kī dūshī dēnbū zūbā tā, zīdū dēnbē zhōngkū zūgyōng lā gūndī shūkchīn tāngwā kū. Zhōngkūi bēnchō pārwā tāng kūrūyō sūngyōng wār kī zhōngwār gār tū cēnyī shā nē. Mīrē kī mī tāng rēngchūng kām xī tū ngāmnē kī māwōng bā cū shīb chē kū rō lōgu kē chīn chī kū. 以及新来新旧的那个自信酸酸塔车队经文是被给人请问话宣判瓦雷的鸡蛋客也中国女主苦有松共了的是级别来团你云南新清新来参与康托穿着军军是吧新旧级别的国族约参与新旧客朗林车中国新来参与新旧客团菜托东团年级别马赛女主马拉与人电令他
2: 军队批给了体外南侵级别，用作什么穷？中国参事明年，多国人心体外情话谈，自律谈新民乐电车体外马尾，落到去那个基层车局的学内，新来讲多谈，女起，军队阶级确实够了，军队单元，批给给三处体内，听日新来给，明日给国库别的光头不谈切记，女主苦有松共托把，穿越接送一不是。 我这地几天去，海南省亲海口处那个青年从外给为罗金南，也中国女主西边总共了文字体会什么穷。第一个女主苦有松共体，新南谈男子一坨我爸妈说，该组谈初级给单家的样客月，东马南侧松共谈严肃来着，俺了怕吃什么下穷。松共口一坨，南疆东南去。 闽南人穷看谈，人家土不谈切记。女主马拉了过紧，民宿娃几个月。女主苦有松共谈，军队与国的松节区别切得铁团呢。别给谈松共娃的去，人贵生不安月。你中国女主出国给不给？地位定起了人心宽脸土不低。别给东娃，你把土人穷去听女了，真叫奇怪不谈。女主马拉去人手，军车没把切了东过。
1: 女主松共去没提，引起七八年，细菌气味星座难受他。唐国金举着，给我那么人心松共接盘他，体内女女他龙女所家给土边女个公园撇给前边盘，中国军人人心气吃过了的呢。江都吃够了滚地蛋的，女主苦有松共谈，变做朋友，俺们过上不土不切月了。中国女主苦有松共谈，变做撇给东个提，给得这碗面盘。
2: 团结几个月前月，有人吃过汤，甚至三顿，几撮羊给数不齐，送这七八个。中国听日间去批准了，滚地动画汤，女主苦有松共级别，全国区别特别冷些，出席前月结送一不是。我记得几天去，军队装备新来汤，健康拉索，创建吃过，女主怎么说？开空间，中国拉人去。 过了西部，这些人却被人用扩团签约了。每趟人群看不西团，人们给忙完不对吧的呀？我有给他们扩团签约。那个啥别，几句难困难，从这儿去冲上头，给不他。讲到普通他，从这儿去吃过松节，给你日一趟天空，速度紧呢，急忙给人到吃就头，给不说，三年人去。
1: 地块去忙错，苦有松共去吃就提大给吃，孤单输吧，我说同意。俺军队装备批给给忙完不呢，几块铁给拦路他，四脚给车墩塘卡车他灭了，几撮来日卡给给俺输不他，推忙给白砖塘样卡车他灭尽，提大仓嘛，俺米墩去中口的全新月吧，西多全新送一不是。
2: 我这第几天去，俺中口团呢，健康苦肉，连续七八次没赢吧，没我把这卡车被撇给给都洗洗干净。趁着新竹谈，四兄弟聚光，几撮给吃酒节，有确定了，俺们熟悉都去呢。健康苦肉送给呢，日对呢，我越多去了。苦肉去跟着他撇给东北，索性多子呢，跟着车被停入进去，做了么许多，每日用所，给托把六零零，热就托个。 自动电表中国人，给科技去撇给给人对应不他。自动电表怎么来呢？
1: 미리기 투몬토 쯔린 지비 마원베 나바시긴바 녜 톤데 파르숨토 이지 치신규 렁총 캄르 쯔조탄 겐캄 숨교 장도 피게르 군디 동화 제기 중국 디니기 쯔므린르 미탄 렁총 캄 시튜인 냠네기 마원베 나바뚜신규바타 랑린탄 냠뇽티 미리용르 군투초베 피게 동화 이치탄 뚜슈 쳔보네 유지 송유브지
0: 你些空一大理书跟切讯点别级别编就了领地给拆新别特伦托编就了推进提几个提情绿虫给了特伦托的错年 계지지람 리치 집에 파르소 테네 콜시비 벤저르기 녜데메비 정신 체런조와타 서법기 첩시 인가 칠르초르위 겸중호 중국 벤저르기 니시르 추드르 초구체유 속슈브 망부시기 유럽린타 중국니기 무티유디 냠레기 파르동 갸지동구 빙은지 첸도 유럽 난제 운행간기 토림 벤저르 뷰리 수바부디 중국 벤저르니 콜시비 벤저르기 첩지 케진시 인바타 중국 변조르기 튜무메인비 파르뉴타 사르드기 뉴붕은바마세 첸제 캡공기 젠론 사바라 카데 후르다 조기 유지된도 부디디나 중국 디니 미터브 링뉴소 캡공 망부시기나 점링긴 듄제도 레바타 첩지 장도 지규르 체규티 피게기 카조 케진시도 지기유 콜레시비 변조르 코리오 니르신 뉴진 체런조와타 닌게 캠비 겸중호 중국인 장도 지규르타 콜레시비 지비 튠세 코트티 뉴븐 듄비 체바마세 유럽타 총마르루타 직수기 멍시토 냠레 체비 구급 장충유 뉴로 시진 유럽 난지긴 지유 이스타 유럽 중앙국간 긴군진 수바 텔레지 티비 유럽 긴젠츠 뉴슈 니슈 시바 창메 코준 제타기 딘자타 각제 락제 뉴쿵기 마니 티지 사르드 친뉴소 유럽 기벤조로 딘자타 유린 긴젠츠 뉴슈라 슈킨 티비 조긴 케진시도 지신유 겸종 디워 유럽 링기 중국 벤조로 데십체버티야 점링기 벤조로 유규 치위 추기 딘링기 도슈 체와단 직송시 링디기 타동 어리탄 중국 유럽 린치기 솔레 벤조로 시브드로 속이 추드로라 도구르 체유 조슈미니 콜레시비 벤조런 균도 띵섬조 신유바타 퇴유진부 토뇽네다 껴준 치신유비 문진 체유 이달리 팅에 벤조르타 노르시비 부자 텔리야이 중국 퇴유진부나 롭스다 신데민의 소용 체규로 통진 치기유바티 중국 니니 락제 캡군 민요시기 듄제도 립유 창제토의 신대민은타 무지 퉁궁 중 첨부유버티니 중국 변조르기 퉁윤 진진기 니시르 대교르 치비 춥주정신기 규진 케진시 지지된도 콜레시비 넘시 죄경타 뉴궁 된자 퉁레 진부르 제편준 지비 김중호 장도 변조로 니르신 퉁레긴 전주 뉴슈타 변조르기 니시기 춥지 케진시도 교신유 텔리야이 총두토 중국은 내주나 장도 지규르니 뉴규 튠기 체단 코나른 균도 당와시 민바라 튠기 탄 제주 마즈 서규르 체단 저와 유비 지용기 변조르 지규르 시시 유럽 다 중국으로 장도 락제 탄 튠레 진부로 뉴궁 지규르 속에 티 냠레 체비 파르동 야첸부 딘 유지 딘 유 조슈민의 망부시기 점니 변조르 긴예 데메비 정신 체로 침비 겸중호 중국 변조르 덴부용아 파르뉴 총화타 지규르 긴 뉴부 체로 침버티 콜레시비 튠렌지다 덴부타 장도 지규로 총만 냠레지라 예된 정신 티웨마와 코든투비 문지 첸도
1: 예차 모르벤토 자두 중국 지급 개경 레샤키 초간나 澳洲利亚와 쿠지키 니차 중국을 참지 팅니 제배고를 치천 치신규 중칭키 팅접 냠교르타 시안키 루규기 냠교르 창샤이 순슈지엘러 콘츠이 치천 치급 콘츠이 이왕 럽도 초유부시 澳洲利亚 지만단키 개용키 주시 바위키 중국내 로립지 중국国了 先堂 갑주 강두민도 니에콘츠를 중국 유무엘러 다월 교지 슈그지지 시유부시 你都应该没你说这样的流通啊就把包括其他澳洲利亚列日看起名的作品澳中起来开建筑基看起主席原祖文起这组级别澳中新旧自重在这推门措备难修炼 海口塔、南京、上海、杭州、深圳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nganacho ngarkyun si miri yangyan shibye rizye de zena jenzum chungso. Ngani tingdi lezen ki zogyongpa ge chuhin. Tirin ki lezen na liya kwe myo motu di lenge cho. Pyo rangyong chung tamo chokpe sartu sojwe na pe. Pyo gi lamu chepchung chika ge na ki. Chimi gundin ki chepchen tumbu gaji ngamju shukuhin. Chimi gundin ki chepchung. Tehya ngwe geba baktu mebe na. 与别的重启节目说，该部施工差不别是超过四月份，全部七十年冬可能有看，设计感没变呢，该部土没得玩去过它。天内土日时松为菜，滚烫土皮最末今天上午时超过地了，该部前面滚点过重不它，该部天里甚至他们见了硬着它，前边三不烫点板去完了，该轮他们这各个一人重新。 天呀，给不吃米滚点地铁先天，当你金边来了信徒们。

0: 대야 주시게.
1: 데네 련진 따라 제네게 세기 진부 당월 미드페 미왕 개보 미도 돔제 낭토 참참토 펩쇼스토 따라 제기 담러 련지스 계기 싹비 노르세 탐제니 지미 군된 대기 방미 진부타 계시 계세 지미 군된라 주무시나 대달 방미 지미시 지 春年相送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타가라린 다 게세 초리아 주무치 시린다 추샤
2: 시다 게브름치 게세 주무실랑 믿는 예체나 진부동수 땡땡는 그달
3: 도도세다 샘라 쇼비 디저 자원인의 나시마
2: 나 시장을
4: 러진아 배송바야 금세 매마샤
3: 로
4: 다 이내래 주무실린 그 그래 아
3: 디 게브름치
5: 预备嘛去，预备什么？明天上午。那这个说吧，阿拉人，我们的素质是大大都不起，我们的东北干了，什么的心不起而已。
6: 。
7: 天内明王改票，城门关店了，专门熟悉西沟铁，出入前半拿，两部车间真极多，右边么进去三么，面对上午西沟穿过段，天明王改票，一层的你们上堂去，南堂一些，两人改票推出铁，人情土面跟铁，客图收购点开解锁。

0: 나 할라스바다 마초마타가 도가 텐나가 짱아 지미 이군다가 나 말레가 튼주가 나 갑배가 나 포장 가와가 나 맞섬리 담바가 나 바로 라할라스바나 버터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남라 담바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주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네바 신도 세모 포그리
1: 까신수
0: 轮起胆子了，
1: 老爷，我
0: 胖子给你们的带去。
1: 老爷。

0: lo ge se chuo ya shu jiu ge se nuo bu gong du gu jiao de de wo yin da ye qing ge ge le ge wo sun zha di tie le ya qi rang ge gong bu se xie jin na ro na
1: ren xin la me se chi dong wang bu suo jiu tu bu yin ye ge bu nga gan yi ken zhe po bu yin ne ge jue bu me
2: ge se chuo
0: ge se chuo le di tie gong bu se xie jin na ro na
1: ge se chuo
0: ge se chuo
2: di zhi gu ro na tu ji si
1: ren xin da wo sang bu la ne 체도 노부 세가 데로나
0: 로스
1: 아 할라시바나 마타야 발랑아 다지 발랑아 조드 지사마 조바다가 티지심지 그 짐바 조바베지 그 동숨 지된 연지 그 캐노바데 그 단에 치와 쏘라가 번나바야 그 참수 로즈히라 데로사
2: 제세죠 다지지
0: 主主,可為加速了這筆出息。傑瑟提米切拉查特羅。傑瑟著。羅斯。<音><音>

0: 나 진짜 이슬 말을
1: 뭐지 개물어 뭐지 걔랑 이마채나 바주나 지지가 되나 달라
2: 一年来萝卜国队归驻地停战前面了呀爹夫哎呦
3: 你去打字了去让给宋北干面了空大龙果的哈哈哈哈怕了接着嘛去马路去都没去吧看诺扎的地方俺让给没多了记住啊你行吗你把记住点着点着啥的要不我们去他火切不了不行吗接不赢了肯定前年来用没多哈哈哈哈
4: 계속 오니 지랑 셔레 제베 부르다
1: 겨름치 계속 오니 지랑 계속 니세 죽부들이다
4: 하추드게 겨름치 록베 뛰네 계시 또 슈스웨베다 타고 매부 마스나 타망아 주 계시디야
1: 겨름치 나 니 생물 자 오 보르 주바 땡기를 다
3: 지게 잡지나리 노부 그도 그 주스타 밀제니 여베
4: 이자
2: 러지라
4: 라유라
2: 당에 부디 그제 체내레 세트스 마샤
4: 接不入不去他去那先不给寻你的自己去擦伤金金中会对你好像可是对你好像这个的就是没得上不他谁就是送不下了呀爹比那那次啊那次啊就不打破什么下接不入不去他去那落火鸡落火鸡了呀落中你啊这接接接接接不入不去他去那地震那么不用那给我找了地捏了
5: 也不可这三那个了给不入不去给不入不去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听到

0: 지라니 요메
1: 올라서 아자 봐라 제가 소환을 제 따라지 가시기 랑자 샴바비니 유베냐 총계도 짜리
0: 르실라 세야 윤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윤노 다 켜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제나 언니 대기야 단제
0: 하하하하하 아출라 지랑 국다라 르실라 그 세야 천노 자꾸 여벼 유수 월다
2: 디제 스흐메
1: 제나
2: 테라니게 역사 조작 왜 가다
3: 개새 치미 군대 뒤로 가살 개비 다 가져오지
1: 하리 개새 치미 군대
2: 도스 충빈다 생위 무디라서 찬도 부제리 조다미조 서스 뜻이
0: 올라서 잡아라서 와디다 바가자가 루지라라서 와제발라그 생위 무디유나 그숨 찍죠 시죠
3: 이샤 다치는 겨우 퇴시
1: 가시쇼

0: 지수.
1: 같이 들면 나도 칼로 배울 일이 텐데 새로 좀 일로 총이 망해 체인이 도배 김이 다 길렀대 솔라체 걔가 구다 채워
0: 용지초 용지 아마 날 출센다 루불 내기 파제 뭐 주세 나야 세이 두제 마도나 용세 유르도 제베
2: 라 할라스 바다마 주바다가 두가 텐나가 짜가 나이가 나마 방주 으큐지가 나마 동수가 주가 나가 자오 가시가 나마 정이가 나마 락바가 나말레 라 할라스 바다마 하샤 김지가 나마 두르가 나마 치불라 로중이 되제 싸우리 야부체 도시
1: 타고래 마케부 이나 세베코다 체브리 今年 유조시에라
0: 有病了，中国也听着，他有病我接了，同志们。刘七叔，给他上不啦？给个别吃面呢，帮米斯利亚的给冤枉去。吃米滚点颜色，人家娘家吃麻大把虾皮呢，结束给这么样的交钱去，输了啦，也解决输不他哪里？刘七叔。
3: 这个故事突然了，那些刀上过来呢，用些破烂都顶着去了呢。
4: 喂，什么叫兄弟？
5: 马队队是，
4: 马队队是，
5: 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队是，马队 Timmy good day, Tim that gave me. Tell out to do the Hassalia to Winaga, and talk with your money.
1: Hola, Hola, you are to say, Tim,
3: listen.

0: 흉구마리 계세 집을 넘게 준비인은 얘 랑게 소인의 대인이 뒤뒤 지나서 얘 집에 계수 주우신
1: 계세 계기 나서 집에 졸을 치지 맞은 뭐부터 대남이네 계기 토공 제배 지도 가서 지주 쉬셔
2: 넘어 제 가서 지주 쉬셔
0: 흉아 쟤는 안 하죠. 냠도 태도.

김사님, 집에 대단한 창로 용세 띵시 조디인라. 김다니 집에 디기기 중자이나리지. 남주 댐베 파마타 참시 징기 파마 삼시 징기 파미 부투 제주 조아니 집에 수용원에 지나 뽑아타 시지지. 김다기 미세다웨 집에 미들이나 카조 정신타 타주 정신기 니바 튕기여지. 댕기 체리나 푸르기 체도 랑기 소양 略동 표비 인덕 진기 파마 뉴뉴 미롱 부주소 대단아 창론 용의 주림체 자시 뒤수 소르팅키 푸르기 샘단님부터 푸르기 조나라 통신 부주라 지구르타 삼시 초기 대비 김산 중기니 진나 권발 통회 로지 뒤지기 초기 집에 되진 차르니 외 참들이 나당치 콩 나주님도야 루슈치와 츠심고 네데오에 닌단시 생각해도

0: 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 Toma ina nama tenje la zangkun di ina unki mangpe siju cashu ki gorte shuju kin. Di ina ye zhen de meju shepe zishi yi chao kong chir dungjinpe gorte rentu. Cace ina gam nga re shiar. Jal ngan si tega di yi tela chaju shilin ju kin. Shi zhen nye zhu nin, jas chao kong san chi zhong le kong ki siju gorte chaje sisa chong de cho xin. Ja ka men jung ge jo ju ki, jay yin ge kubwe. Jan tue san ni qi, 日子下班下不休，空着下脚，恰到冬至过日，老大三下脚，估计先送。三下前的面具写牌，贴个自家的，挨着日子敲空，我为吃了当年。团到别个下不休，团菜台湾忙活，也见得这就把通。他年三这头把下脚，跟那冬至演习，我准能有把戏。这个面具挨着去，抢过诺德堂，陈述是以四张江城家业。
1: 新切干年，三千钱的面具鞋牌，贴个自家白敲空，加七十多件，人头我跟你当年。门口的对吧通，适当给各地面具鞋牌贴，茶歇托啊通，今年三可以内说，各地面具给中年堂，明三年里这夜，若准贴，新切来干年贴个自家鞋牌牌，人家加七十多件通。三千钱特，给做了修开切，新切来各位查这切，年底开切面具这些。 面具鞋高，面具鞋就去，路的帮着弄，用那生存鞋就给卡点你，这个自家特意要求送一把鞋。刚到集买，老大三千给固定鞋送，下边下边可转检测，连是冬季通，下边切菜我会拖着冬季。三千钱的面具鞋牌，这个自家牌，我就这个敲空，我会切着冬季。来做牌面具鞋就去，没给这自查，新切来干年，两岁特级，我会跟你动画。
0: 团到白，下不下雨，团菜天外忙活，也认得这就把通。他年三这头把下劲儿，跟点冬季一把戏。今天木头节那么天节了，咱国第一能团白，下边店家不来这些，贵州人们这个菜是些，到准备个菜季年年送，老大下季一把过去，收就行。下了俺去第一天了，吃就行了。
1: 这位店家来的巧，我叫人家给签下。陈国卡罗外，俺的吉那外我，龙国东门顶开写牌，直说写牌贴。昔日你到你住里，到主办菜季年来送，老大下就是。卡罗外通，每周门内都开写牌那段贴。年前三国牌菜季恰生过去，给个我，讲的学牌，什么啥的人都。这外一呢，陈国卡罗外，俺的吉那外我，龙国东门顶开写牌，直说写牌。
0: 制作些白明玉汤，水巧控抗着一囊。七连，卡罗外嘴巴，俺的吉那外念错过。龙口东外一囊，每个三不木通话通，日把木三碗，他们他们巧牌，萝卜的真心娘把所给那段，就俺老婆要把通。差不切高，也咱们是你说你，龙口那村子木特牌，人的团结团死。完全，人的团结团高，卡罗外天宁，俺的吉那外爷们，点开些卡不有。 团结老板准备点开三包用瓦通，团结去俺的济南文我龙口东话爷们，特别是西北来段菜的勇气，将玉龙镇这菜店间老早五眼三孔去寻找制作些年。龙口卡罗外俺的济南文我龙口东门点开西北制作些把，点了泡酒。第二天，菜这店点白西北没人呢，人的团结了，特别西北切的一把通，菜这也团结汤不难特，点开卡萨小把贴。 以前天呢，玉龙镇的团结了，都是通，他却写白接着弄。龙国卡罗外，俺的济南文我，龙国东门顶开写白，学习研习考八十。此外，龙国卡罗外，俺的济南文我，龙国东门顶开写白，直说写白难。这些龙国节卡罗会，我们七彩接班年，年年白，学白七彩出白牌，那么龙国七彩年年都话通。第一人，龙国卡高年，俺说没叫八红。 龙国卡高年，俺说交白对策，干嘛你些来用我有把通？天津这些卡路外七彩，你是咋着弄？人在江南，龙国东外对策，七彩接来给我弄，俺得进哪问我？ 龙骨洞啊，自古西北点北西北铁，不动龙骨汤，长北龙骨土，血出感谢呢。吃嘞，菜市银行这些龙骨节开了会，俺的金南文红，龙骨洞们点个西北铁，年次日你可把铁呢。云龙这些开了车，连着拖动菜市，人着现在菜市你都年胜率一百西北点北了，一抓西西，人着现在不老空些些呢，点个生活。云龙这些开了车，连着拖动菜市西北铁呢。云龙这些开了汤，毕竟云龙这些铁，对点这些龙骨汤，拉选这些龙骨。有个现在说起，年少写过别克节卡罗瓦通，龙骨说了学习苍白脸。第一呢。不动龙骨汤，长白龙骨所给，年少写过侧面把戏。这话，中国卡罗会阿德吉纳文红，龙骨东门点开写白，绿色写白浓。从这龙骨节卡罗会对门，卡罗七彩各彩东门贴，米萨节点白写鹅汤写那。这里，在这一浓，从这龙骨节卡罗会对门，龙骨七彩各彩东门贴，米萨给点白写麦片，中国节写东点白热从南这把贴。中国卡罗外对吗？龙国七彩日言动画通。第一声，龙国卡高年，俺说没叫八通；龙国卡高年，俺说叫通。干嘛年轻人用啊要八？第二，云龙镇的店家坚持起，老大所以接牌，端菜直接人你钱，弄菜等别人能点个小要八提醒。今天木头钱能不能接他？咱困地能去。现在配置体验当中就学不赢了。天哪，他这二年生牌配动电脑上外国台战斗，将来能安全酿土，你也贴了前去洗脸就行。像中国民族科学来的原来可能能出表现呢。北京给提前到外边在年轻年前国民七彩集结堂干嘛借给土。他这二年生牌民族拍着路牌将去你把打进去 ，F 幺现在没少碰到二年生八天，就全送个陪同点零零，没八天陪同十九。哈龙，干嘛集中给几时？拍着通没少碰到电脑我咔嚓你，我点开我可能得来把通。卡学八处，如今一年次要不月钱，陪同电脑上九。拍着可能得手机，我点开我可能得。把侬啥子车连着马老通，让个我叫你这头头要把通。他这按年生牌，科学牌出穷去；他这按年纪牌，科学牌出穷通。可能拖得接着下就是。把侬啥子事绝对信任。他这按年生牌，科学牌出穷去；把侬空给厕所烫，门里新脚烫，接下查完我看车里。把侬空接老早三把锁，敲公司催打通。过去天门下接通，这从内团白下水天门白就引起，这从新郎给直接立入堂，崔大孙学娘所说给两个来住下就是。大厅姐两个呢，来这天娘把侬啥子事过去堂，白姐姐对唱是两排，没叫拍水两个客厅等把提醒了，来这闹钟老大写成去，拍动两个这厅直接把天醒。明一盘人家的卡学把三家通每天一直写的把能控制学贴拍学两个周游。大厅姐两个人将学打进去现在没学碰的拍学写贴主家一直写着把通。他这打进去拍着也拍学写贴也是杂事把贴上去。明一盘把能三次姐叠着碰不热头扩浪的来心把通来给能把来拍。他这二年生白，没学拍着通，我头热头通，卡学吧，家对学白，恰见让有把戏。那我白才年二年，他这二年级吧打不进通，他这二年生吧打不进去，卡学初穷，把侬空死，两种熊啊马死，把侬空起，前面两种人，咋把结巴贴，叫有把戏。大体一盘，把侬空死，卡学吧去，初穷骗子，结果天劫叫先把贴了，写成写字，两种写体热热吹气。卡学牌人年写完人都能，中国卡学牌区其强烟点牌直接接人都。今年木头钱拿不连接了，当然去先看懂这摇摆当中继续就行。第一呢，就要来随牌脱岗去先看白雪啥的短度。第二，到外边才年轻人，所进白雪做咋通？第二，可送得起送等这位白雪人这边存的贴。透过诺闹业协控接受团结业这边从的成都中期的杂技工作把通 리지 계제탕 고소문화 리드 레쇼문화소 레리카기 개발 망보시 전디 영웨스 표바통 코나베 냠트 베쇼기 텐레 공패트 제쇼기 레그사바시 셰와 레모나유 노남라 토공기 저진신 보기오바통 간디 리보토기 차셰 초마 노보 연시 지와용 초베 사튼 로바 남진 군의 죄나 자시베 영노 체포시인 노나 제쇼기 론데 체케파 와르 로드 남자기 로지조 하기신 사고 먼저와 노나기 나카통 대지와 제출하 쇼용네 두셔 남니 소진지야 랍자 젠자통 제베 대제 니시 자지라 폐티 신조 남카 자베 머리 니제 라시 제자바 몽보 잔데 쉬타 사대 장제 덴페 초베 사투 정도 시대기 노나 제쇼 제베 제쇠 리드 튠제티 데랑원 창제토 덴타바 숑규 시도 숑아시나 제쇼안디노 노나기 제와 마치 제차 농송의 더세티 토미 제차가 진니 제차 던제바 렌제 토르친바통 타토기 미세나 제차 거제 선바 샤제통 제차 처마 리즈이 찬니 초베 사토니 렌토바 샤주시 와르 로드 남자기 잔더 탕레 넘고 노나기 제쇼라 년시 체와통 무슨고파 다제 쇠토바소기 체취 대업에 배제 차콘 하정 자체와통 원주 제쇼기 소진제 롱다조아퍼

바이나 첼루 먼터 제체르 송니 네가 대사니 로뇨 년카라 체체 자디 유에비 녀쇼 디치고니 녀요 시규바타 요나 뉴뇽고 골레타 루주마트 버위 빈지수 제규바타 타나 폴로나츠수 연슈 제위 응이드다치 담니 녀요 시구 지바이나 용시 자체위 통진더 롱코고디 첼루당 제바이나 녀더 롱코제 고당 다마 담보르 담니 첼루라 카테데 시구 가데 조롱당 르사니 첼루당 체나 뉴뇽고 토사르 고구 나바 첼루숑가 최진가와는 하중 년카치위 消息리 가데 니바더 첼레 가구토나 고니치 삼바자니 가구 가데 삼바 메발 첼라 니바더 가구토나 거토비 사차 담으로 그 용비 사담 체제첼라 디머서비 사니 가구 바치당 자도딘 센참으로라 첼라 마강외라 콤반주사 데모시자니 유피 난자랑라 최다시바탕 콤바 마피콘 유바케니 체진제 노슈사 쉐기바리에

0: 당치 때랑 치어지기디 니 조치 조마대 채널니 좁 쩌텁시로 치어로고 뛴다 쩍다시려 니런 게 쇼라만 좀 봐 할로고 없이 땅땅성니 코모 치이 쩍럽 좋다스 니 치카니 모런 거설자죠 니일마 쇼야
1: 아무 도지 노정도 비슷한지 아무
0: 사친 때랑일 하무 좀 틀라니 가려움 시위 처한 느리니지 니니 카카르톡소 근데 할이 기빈지 쩍 전부 시리여
1: 처한 느리지 뜻일 멍에 스시킨 아초니 동라 뜻을 날 쪽동지 요탑
0: 사친 학성화도 나

0: 칭. 성친 아들아 지지 미로 환영지 요새는 레가라 덕터 미칭 하랑심라 지트 요늘이야 마치나 제마타위 디크트 치치 랑심테 촌노나 매일지 시르디 흔용제너리야
1: 성친 정말 름들리 산난증이야

0: 你起来就是为我们的亲人，就没他爸的，就也那么，没得到也没事，我那都叫我了，那他到了你娃去呀？我混了，他到了就，你哥家那自己在那，说起都什么就。
1: 저르기네도 좋은데 비하면 또 통에 막혀나 저한테도 저울럭부르면 봐 알았죠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빠이 터

0: 그치 도둑 잡이 뉴치 어쩌 전혀 이까 너도 다루 철 일 장도니 가윤 돌릉 일라 나임 제보셔네 마산 게네치 허와 잡치비 잡친 도둑 잡으니 사 댓글 손이 나여 두그르고 왔다 마슬라 나 쪼샤기
1: 저
0: 치레 혼성진 열지 가슴은 또 빨리
2: 지금 힘봐 심진을 쳐둬이 나의 무덕바 암지에 길둬이 심진을 등글라 노빠 세비치 다 떠오져 응아로 미월줘
1: 호호호호호호호
0: 저치코안이 돈에 오스나 상치초롱 흑적진이 흑사바 비벼 흑차오져 말이야

0: 그세 사찬나 나가라 그세 세켄지 요톤지
1: 마르마르마르 고무 시켜고시에베사 허리 끙올라 고미 끙오시에비숑
0: 끙오
1: 하보 뭐란 하보리야
0: 오 하모
1: 아 끙올라
2: 페이

0: 别动为采取所了规定定色单位该用其女居团共特区其跟送电视塔该用其不利行政团结其开启扩展电视女不体位文献推动清不解释女属于贵中国新疆人类鸟从秋天开启组军出在空洞动画塔其中属立马至南起朝我军表示动画爱西亚塔有肉牌起作电至南塔努确素国一级别你去马拉德比女不准备抗力去吧他贵人比边州区域地位亏你去提顿级别女不温馨腿部收起的情不见识特区区内部千不年年了提别国内新疆地区内地铁都旁边上街堂普松错别团共扩展提醒色心点别狂别给孟世界腾进前预备基础人路停车间期新疆足球闺女收清扩展前预新疆努西洛钦边角陆林区基建启动完成吧。长西人民边角塔推来八米，不由新筑的内区主人赵向豪议，特区的内部千不安宁。新疆狂边立体级别及彩铃实行不塔，各个级龙的前期超过中别七十年，特区的内部提到了马拉人新区滚动前预备，在新区超过提内了破不塔，世界七巧别狂边级特兰图有语音不是，超过期内部建立起不塔，内部给狂边立体奇观，龙马前期超过中个边神奇，新疆期狂边塔给科技超过你两万年对应边，新疆期给科技特区出租车给开启人心，军队投入这个越北门新域，下面秋天连锁劳动实际的吉祥彩天，千万假期年休十年落几期劳动彩天，千万出租同桌交通塔，千万出塔三亚街全国参与，组织升级。劳动十七天，劳动定价块举了，跟送级别，劳动送用钱都不是七个人别。第二，女店啊，龙潭五月起，女居三边劳动期，拍查同样同年。八米，江都劳动体位点不谈，女居过年劳动超完能最多九个月别。第二，女居三边，西群前边，查至再举起，女不矿洞修迁东土不谈，劳动定价谈，点不过年块举土局跟送女店前途。三天天界想了从文行情期全用年沙托尔阳龙用对期如果盲片小数比举国快不起数据仪记得阿别七节你沙贵把从文行情人念他如果听你写到穷玩从文行情人念他如果马拉给从文行问他行情师兄期断别沙托尔阳龙用对期如果马拉准据特区规制卡团局定色前年沙托尔如果小数比测他人不拖动了学话全用你杨龙用对起如果盲片跟送协助别个组吧现在杀对了地面杀托杨龙没单位跟着他去抗议去吧女士如果杀对如果查下表测团队狂逼了规定当地表测托为协助团队前面假期如果我能了杨龙娘对用了他杀对了吐了找米贵吧几度点别聪明图搞着点别过年如果牛水吐不切句应不是从文行情人念他如果听起现在地球刚念头切据习俗不谈行情能开启突然面具起来要点起吧用这道经济让从杨龙所娘麻辣烫十八马赛杨龙咳嗽即从桥北去是举贵起吧容因中国如果从所进度起没有事起桥给人念他提得地为杨所进切进卷起吧女士如果杀对如果这套用了跳不起别地堂跟送起麻辣准度解释你家从然而对面哈将去到地位杨所给波提直接给彭姐去我他去到地位杨龙扩展电报马赛女不起我撇去区别团员生活界给南起完全出在图立地于不他有牛过年抽对杨龙拖入东土的马赛沙推拖熟悉米地位是日度东土吧团结点价银了可有松脚土吧人堂推不见银明儿只有杨色小区圈用年从文行情期高不行别增重亏他地撇虽准卡进驻期地位亏解了开不他西林南滩塔擦卡擦错安妮扛杆儿没人吞不食所昨年增重亏了样开不切雨雨果为人女娘去装地吹过雨安心七天几期有人去求别撇去得地银不马赛卡松旅途度开别地塘阳送给若不时间且求别有事听地应对如果小区团队前半年中文行情期人类如果小区立动堂盲片梦信戏剧拉达级别开启七度起因了 Q Kyun Yong-ni, Yugor Chigin, Namla Yugor Ki Topzol Ta, Nyongchol Toton Chebsi Yi. Kumdab Ji Mar, Songwen Xingqing Ki, Yuntu Ngang Yang Long Yung Du Ki, Yugor Shepshu Mala, Dingsa Bini Sammi Chebar, Kepze Gachir Dongwa Ta. Shepshu Gin Song Tu Zang Tu Dongwa. Nishu Yugui Sadu Kinting Ki Yugor Shepshu Cheshi Saba Junggu Yinba. Geji Nishu Yugor Mingsa Zub Junle, Guidi Dangdi, Tiwe Mangwe, Yugor Wa Sato Liba Ta. Lodi Pabin Nga. Songwen Xingqing Le, Yugor Chatuba Chegu Yinbishi. Senkin Tengge, Shamla Guachu Tu, Juchu Sangbu Lak Lindar. Mangki, Ditang Gennin Chesi Kuibie. Penchung Ki, Sekui Kata, Dizhen Kaki, Juchu Lisu Dongwa Ta. Tengu Le, Temzi Nenbu Chebe Gorsi Shugu Yin. Juchu Lisu Chimbali, Mangchul Gyungdo Yongxin Yu. Longa Zhen Zhu Xibie Chundu Penchung Ki, Mishi Chanyong, Wenba Cize, Lo Dunju Tuni Ca Ngapar Tore Chimba Ta. Nechin ka si gil ha zang, pe rang gyong zhong ni zhu tu ba ta. Nechi jingwa ka nye dong ha zang, se gui ta chong gin ni zhu tu ba. Nechi chungwa pe chi wa zong ni, men zhu nu dian tu ba jie chung ni. Zhong yong ki, mi ri ka ki mi mang ki, di tang chu zhe ngun se tu bu to lu qin yu. Zheng si mang bu si li zhong yong ki, chui din di tang kong do ki, di tang pen zhong zhuk jun ta, mang zhu di zhe qi ru, dong wa teng zin che si che di. Mi ba ngang mu tu ding se du da ni. Nguyen zi ngui zhu ki mang cho ki di tang sung tung qi bie kum duk dian bu bui bar bang bu qie yu. Si rim tu xiam di shu wei kum duk cang mi zhok ba. Lo na sung le li bie chu gu si ki chu dor ma su yu bie. Cha mang bu tuan bu ma si. Nye si zhung yin yang tak chu ki min du ji. Pyo rang gyong zhong mi ma men kang le pyo gyor tu gyu bie guan ling gup. Bi jing lo qin men kang tang bui qi bie su ri di ne ki zho ju men bu ho xin ling ki ti dar ju ba ta. Kong ki. Nebi ti guar te dung ya, sebu mi xin, yub shi. Simzhu dar chu xipca cheba gu. Chugu ti, ta zha tuan la wei ne po ba, dengi chungwa tan zhi. Men ju che ji cha gi, ya po chu ne, pyo gi chi ne chen ga ki. Cha tuan la wei ne ki, ne wu zin be kya gung ki, dong cha gang yub shi. Mang cho gi, men ba dian be che gu ta. Ga nge, sim che, ri gu je ki, ne tuan la ming ne, ho xi ling ki, men be tong ne sim dun ki, gang wo ki, dop shu su gyur di. Gajie le mi zin bar chong sip tu wen gen men ju qi bie lam tu. Gang ji zhang li dieba xia yu jing. Gui an rang ta rang ki tu su kong ki. Sa tu le tu le mi du bar gen yong ki se bo to shu gi sin zin xiang di. Po ma qiang tang xiang tu gui di. Hen gi nin ne po bie qi bar ne da men ju xi ca ta men kang gyu war tun jor qie ne. Qi le ta gen zhi kur sim le di ne. Sa tu qi bo di tang a ca long yong war di gyor qie bo shi. Ne da kang tu na zi da wo ne. Chong sip tu, gor gyu men ju su, gyu bie par ta. Zhe ju ga wei, ne zhe ju ba ne, ne da men ju gi xian zhe se bie par. Ho xin lin ki, men ju gi leng bu le. Pen zhong yong ki, men tu mi ne si rim tu, bie bong ki. Men bie gen zhi, lao lin da wei, tong ne, seng du ngun si yu. Sa tu men ba ta. Pe gyor rik ji ke jen, ti wei ma wo si reng gu na ne da kang ne. Chong sip tu gyu di men ju ki, xiep shu bui li mang cho gi kim ki, guo za zhu ne. Kang chong sator men ju ki chui gui jin yu. Si rin ki, men ba din ga wei, ne tuin tak ju din di cha ji. Pen chong ki, sa kong si bu men ju chui din xiep shu ma la gyun tu tu gu chang du dang wa ta. Men ju xin din bei cho, jin nang bei pui gyor sam mi che bar ding sab du dang di. Rok gyor kya kong zon nian zong ju sun par gya chil dang wa ta. Gyun nam jin ki, lak zhe rok gyor chi ba. Rik ji ke jin ki, na zi da wa. Chong sip tu, gor gyu men ju che ba so la di ne. Si rin ki, men ju jik shil gyun tu ne, tun gin jia di. Nguan tun ki, ne da men ju gi lak zhe sator zawa cho to bar che yu. Tie ta, chep ji pen chung ki, bu li shep shu si rin tu, bie wei che gu ding sa bi ne. Xiang chong chui din kang am. Di gui chui din shep shu di ne ni shu zeng yi ge kub ki, wen jor che shi li bar gui di dan wa ta. Kim cha men bie shep shu chok ba ni dong ge ge ge ju zu di. Gyun tu ne si rin tu, gor gyu gi ne da men ju che ba ta. Tui nyam du chong zu chui din kang ki kor gyu kusab tuan gyu ta. Chong sip du ngak bie men tui mi ne le ge lam su tui gu chang du da ne. Mang cho le di tang ki xiam di shu we tam e ga ne se yu bshi. Sen ken ten ge, ting di jik tuan chok bie du si den bol zu. Gyang gyu leng bu saba bie bie gyu ji bie le chen shu sim bi yin. Gu ni ne, mu tui zhung yang long chi nyin chin ji gyub le kong pui ge che lam to ki le chen xian da sen gyur ge su shu gyu yin.
1: Namo ge tuan chin, pe ge ge lam ne nian zhun xiu. Tanda lin ge ne san xin ba ni, zhong ya mi ma gun kyeb long chin le gong ge pe ge chin lam yi.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老将吃炖肉吃，
3: 老将吃也炖肉吃，
1: 老将吐刺，
3: 老将吐刺。
4: སྱི སྱི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མས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태양 지소를 놓마시 중국 사바 운이 순탄 라바르토 교르주고의 최순토 랑리 땅기 미마라 니치 체디 위풍라 젠조네 시균치의 의교르 사르비기 최고라드르 시비 위부 민부로 세지 침부 용트 청와타 위부 망초기 초의 주제 토르디 응외세 중심 위부 서구기 남바라 자외 정신기 균도 청와시 당의 초진 접계바 초진 당 중앙기 위주르 니피타 위주 니피 랑린다와타 위주르 다긴 조르고 체지르 당라 위주르 체다 사르드 체디 위주르 사르비기 레가라 남바 사바 샤르토바 체휴 대유 진보로 균차 숨 배춘 체바라디 난주 중국 개준 된비 위주르 사르비기 조람시 람롱아 규디 민보로 통지로 듄하삼 위주 중네 저 요년 중지지소 준토바르 멍시 댐부딩유 란예니 점리토 의풍용도 멤버로 망슈기 계급 차유라 점리토 냠지게조기 롱동기 피게 미빙외른 주비 계급도 교류해 춤젠디니 미지기 지소 피게기 루규 탭들은 안 고여버시인라 강티 점리용라 중국 공진 당근 구치타 중국 캐준 댐비 지소르 노름루기 캐바정신 라주치샤다시임 지급 수지 시진핑기 덴바라 외주인 각주 먹탑티 개가 띵만림비 강니기 튀림을 리뷰비 니바르투 응어슈 직짐타 슈메 탑지치디 탄주기 개가 마토파라 먹부 7딘 체규미 나르리 치외 최심타 나르리 카세기 삼초 나르리 니피기 체덥 균슬린 대비 슈세지기 토니 미기 심지기 니에도 니슐로르 리뷰 란예도 타유기 체시워기 총습기 의품 민부로 의주 용교탄 의품 종차마 의주 표토파 사공런신기 지용 의품 세규제 체디 의품 我们列 체워탄 의주인 我们 체도바 체크 의주인 각주 먹탑라 기에가 랑치 중화 미리라 롱어 동차 링도 내비 대제 의품기 간이티 난주 미름디 락토 루규런신 대비고네 타주 용교인바시 宇宙刚之前的涅皮开启我的涅皮刚起了解放给涅皮涅皮了吐一个心免给绝完整的心念宇宙早晚进土吧的心宇宙前与涅皮不的利息规矩涅皮不准于撇去涅皮不切得清度了利用涅皮不创作的名额有涅皮不 유주기 편제 내리피부제 용규로 토나치바타 미타사제따라 탑주심규타 의봉기 규진따라 탑주심규 의봉기 남자따라 탑주심규제 균형치디 낙토자키타 미디 소주치구 고르조카앙아이 레즈락따라 치구바디 튼기 피게당니 고르조시 의주용화타 유진 내부치디 창마 의주용화 중감 큰습제디 의주용탑

ཁྱི རིབ་གག་གི་ དང་ཡུ་ཐ་སི་ཞུང་གི་ངེ་བར་ཐུ་དེང་ཚུ་དེན་པོ་ཐ་ཁོར་ལིན་ཕེབ་ཆེ་དེ་ཨུ་ཇུ་གི་གེན་དེ་ཆག་དུ་ཁོར་གུ་བ་ཐ་ཨུ་ཇུ་གི་ལེན་གེན་ལག་དུ་ལེན་གུ་ལག་བར་དུ་ཨུ་ཇུ་གག་ཇུ་གི་ལེན་གེན་ཅི་ཝེ་སགུ་གི་དང་ཡུ་ཐ་སི་ཞུང་གི་ཨུ་ཇུ་གག་ཇུ་ཆེ་ཇུ་ཐི་མང་ཟུ་ལེ་ཏ་ཨང་ཐང་པོ་ཅི་ནེན་ཅིན་གུ་བ་ཐ་རིབ་གག་གི་དང་
비 치고바타 신도 위위 세구기 위주 랭게 존내도 손님 각주 치고 의교를 체규티 로교를 타 지교를 송지 치디 의부 망설은 니치니 랑도 랑비타 까젠 베준기 레르즈니 의주 초교를 용화 치고 냠주 타 냠용 냠주지기 지소 최종의 내다 중구 지소 최종니 기급 최종기 협공 캐진지바타 지소 최종 팅럽진도 유와니 기급 최종 말라타 최종 뉴바 팅럽진도 유르비 녀르괴나 시시 지소 최종의 중류타 강티 사르드치디 쿰짐신도 지소 최종기 추즈 록튼진타 최종 치단 체리신 최종 치림 망츠진 제스그르니 기급 최종 팅럽진도 유르비 피림라 군디 슈친동이시 지찬이 되나 민가라 장기기 지소 최종 말라 뒤마라 투상 용화타 지소 된자타 딘링기 니법 뒤마라 상초스 피와 미망기 최소다 균으로기 된자 송접 눈딘 토파 갸지 미마망 초기 된자 유나타 로르법체 파르메 체론조 신휴 테다르기아 세브르 시구바니 지소기 지코 지찬의 딘리 요타 텐토 지소기 키벤제 완니르 신욕신 체론조 와타 지소기 짐체기 춥지 카간조와 지소기 기와 타네드 뉴시 제과 미마망 초기 지소 레드르 티슈 치미 응아르레 체론조와 지소 최종대 체비 니법타 쿠류 응아르레 뉴욕신 치와 난즈 지소 최종 레드르기 초망부신에 더도 제 취급에버 지시 튜럽사베나 콤간 듬뷰기 지소 최종의 슝류타 강티 사르드 치블라 네드 치쇼송진 유균교타 치미 최종 치바티 말라 최종타 족디 최종 침다르 최종 구쿵 최종제 치바나 송지 치신 로덴 유르밍아 중국의 개준대비 지소르 녹의 최종 조람토 규디 냠준타 냠종 냠주지기 지소 최종의 내다 주구바타 미참마라 겐지 유바타 미참미 겐구르 주비 지소 최종기 팀무 초보차바 지구에 지소 최종의 슝류탄 강티 사르드 치바타 가즈니 직스 사르드르 토바타 닝부니 미니 티야 미타미 첨두 냠네 총치 지소 신의 링자 지린 용시 치 갸치위 미망기 자위 키빈 티 치디 치디 지소 최종 럼룬 족슈 체르동아타 등위 인구 치타 지슝기 겐구로 지소니 냠주 망초 티슈 침중긴 겐송지 치비 지소 최종기 직수 퇴고찬다 단님 지소 최종 지소 젠단 침중진 징류진 칠레진 지에선 교류의 초제 토르동구 지소긴 개왕원고 단 둠시 치비 람슨 주바르 슝류 갸바타 미만능 규기 개와 타주 양타 치구 덴자가 피게 동인 두시 기구바타 최소 라나메바타 덴자 앙 탐부 삼로 타르베동 구신 집이 된자 말라 차창도 동구라 초 탐지 진타 능수 진기 집이 된자기 차와 준구 지조 대용기 초뒤 최종 진위 철동구부터 지조 대용기 고선 춘지 말라 준구신 초제 앙르레 토웨 된자기 중국 조준 치구 지초기 심캄셰브슈 말라타 슝치 람스 년가르 티주치비 람스 튜구창도 동구부터 정제장롬타 룩시 신뒤 저튜니시제기 지소기 셈바 기신치구 지소 최종기 내 체스티 니바르투 시름르 보고바타 총기르타 총습기 디구도 튕규치구 총기르타 총습기 디구니 땅타 망존 지도 치세 탄주기 제르지인바타 디구기 최종 레드윈 야부족규티 케첸부시 디구 최종 말란 족준 치바르 군디다니 튕구타 시업슈타 토담지 응알레마와 디구둔 지역을 내게 진단 십주 전기 시업쇼 안내 하바른 된주 치구이신

미타 렌중캄 시드윈 냠네 용규 균균 치고 미타 렌중기 저와니 미지기 지초기 치시자르 규르비 저와지 마크즈린 루긴 뒤스라 미니 렌중의 디네 초신 내부시 미지니 렌중타 꾸리 치비 추도 튠기 치신 초내 치라 피게 용규 유 중화 이시리기 남스 미숨 시지 돈 저진 렌중캄기 춘이 다른 규규 치부타 렘부타 쮸벌어 쮸전부 유바른 뒤규 지게프지시진핑기 겐캄 코리우니 미리 손에다 피게 용의 심의인부터 겐캄 코리우긴 균도기 시베기 털구다 피규르르 티에가르 슈킨 수구유 나디 중지군토 티에초기 빛의 망부유 나우의 에집타 나우의 바빌론 나우의 갸가라 나우의 중구지에비 시베 다루의 나우의 기급 첨부 시부참아 낙세 도구타 법춘 메고 세시 신부지에 댐비 유도 중화지 중감 코리우 냠구도 송화탄 하바르토 서신 냥암 진도 유르워티 나우 에집탄 나우 바빌륜 냠구도 당시 란제기 나랍소 서구 라라냐 양아웨 럽지 총뉴 유디 추놈 캠린타 사세르 사도 참아 땡아 잔좀 춘좀기 사지 이메갸 낙제 라니 사구 로버타 시나 츠메도 제버르디 중감 코리우라 토르라 첩신 팁네 벤저르 냠군 중첩 첩침버시 루규기 랍젤레 띵바라 피에게기 코림 용수 초르 림발레 파르톤 미시바 미르와타 피에게 코나 삼발레 숭교 미삼바 미르와타 피에주 코나 치발레 냠수 미지바 치미수 미지기 정중기 춘이 지승의 슈나 타수 정중 사르베타 피에주 시비티 괴사르 미르와 치투바타 미지기 정중 캄르 뇌스당와티 턴주 미지 정이르 뇌스포 용기유 디닌 도그도 메비 춘이 지신 중감 코리우니 단긴 긴지타 미유런 지위 첩식이 내든 첨부시리라 망조탄 지위 지속이 내든 첨부시야지 교르주고의 체춘토 란 얘기 변조로 피기에테 촘지 유르도사와 토비유라 중감 코리우기 내든 양보르친 풍소팀니 물세 치위 체균 차유것이 코리우 박조 나소 차악돈 중위 캐르소티 투급시진 망춘 예균타 망심기 나즈 차유것이 잔예지소긴 겨워존 균도 중화당자 미마망소긴 중감 쿠류태기 괴군이 겨워티 총리 캐진시차부터 야지 미마망소츠 중감 쿠류기 규비 토르디 용마라 제대 침부치기유 티링이 바르투 중감 배윤주 준체규티 지용 레든기 코네 체사르샤니 미마망소기 심르 캉삼타 제대 캉지타 심제 캉지지에라 야렌 후르다 지디 중간 边缘 组织了官邸修建动工，但个草间作业把草村，按照当地中看边缘组织级别管理监督细沙巴，他三路沙巴，特区沙巴级入他人不断不谈，作为人心间他三对人心间，浦江级人心间级列队入他人不必为，中看边缘监督系，你的心没什么了说不谈，包括最用级别修建器材谈，冷论短边这菜提取。 德国 팀다르 집이 최신 인수 코리오기 규비 렉주 집이

0: 教教人心他，借用人心借给军队穷一把心。教教人心他，借用人心借给军队穷一把他。铁蛋连都塞不了西瓜吧你？代表老土民人给帕尔内托布列，彭索铁皮苦肉给那段汤就吃吧你？团员同员男逐步是点了没一下。军干苦肉倔强些别偏窄，啥点让穷没别？团员入站前次，西罗用些吃我心。军干边缘给组织的特动女秀男厕所那把他，导致国内拉姆了区别内个给退个是那一片。 俺连忙为北上军干团战团战前的，迷茫给女人心切入中心兵自动电笔，军干苦肉给各个岗位，搞出退个所立新了。军干苦肉给那段部队前，他就起兵女不谈，恰见总比各空给退个所要难远。可是他的同志们这次，忙把他就起对，搞在体外去活谈，人对体外去活，军队体外测不起活这样是不是？
1: ，铁岭一百多米子当年，那么的家规性，战场铁里改过一元。军干边缘组织起不呢？中华美丽给云顶空白的土地作为区心线。这个书记习近平给点不啦？人一个明智性，军干苦肉送给不去过不谈；人一个厕所性，军干苦肉送给不去过；军干苦肉的侧进我也不明白谈。后面侧面都转眼晓得那，其实你也搞些事。
0: 俺把头军军秘书给我们交不谈，送给秘书给我们交吧。人群给苏区早人进不去的，悄悄军调谈。老点军民啊，团结抗北谈，草案就绪。军看内部解用为，偏巧三边中南部的局地，没谈人群看前面两面用为，听了见组军去过不谈，肉脱了全部热心，有日自动点兵中国组军去过。
1: 人文秋丹的四零五日时，这届不是习近平给定不啦？俺做了人文秋丹过了四零五日宴会，四零五日过了，人文秋丹体外宴会，拉了人文秋丹的四零五日时，定的偏见跟东西开进去一拉，听了不见组织的官地单位开进咋点样子？人文秋丹的四零五日宴席白天，变做了偏见他，军看苦肉送给派的跟着我去一把他。
0: 军看苦肉送给七八年，团结女秀送给七八年不谈；军看苦肉力求七八年，团结女秀偏见动物硬币，内陆三线前有劲。偏见动就谈，送给七有，既然极地用为，就个点有不是。军看苦肉送给他，变成了偏见呢，给我大局给这话钱没硬不啦，最终结局给这话钱是。军看三不啦，变成了给人他，下面点有不他。
1: 抗体、秋冬的偏执，帕尔梅多斯军前的，变作了他基础军队偏执当头的心。军干苦肉送给了，解放困穷的，他都变作了给出不去他，变作了偏执当当了热烈月，变作了偏执的团工他，军干苦肉了，出穷的两万笔最差没有了。军干苦肉送给他，变作了偏执，野外的头儿位，恰当给吃最是没有了。
0: 偏见给吹度，送给他，送给个吹度，偏见当官。军干苦肉三不年，且常用给级别团战一不谈，且官偏给忙催说的是，米从那里吃穿了，司令员的开进一没干，人为秋丹年，迷茫给地基作为扩展开进一不谈，军农的给七千米土不些些，军农的土不一样，可武他冬季所参嘛，才是米龙不一样，地基是我看的远。
1: 苦肉你满足应不谈，人文不的最多应了，那么文不的地基是。变成了偏见当端的满足切度应不谈，苦肉送给切断样提醒满足切度是。军看忙给他，军看忙骗，军看忙团结军军切不谈，忙做给敌人的内部苦肉给那团他就解决做难度送的，落他白就给白做国军骑兵各军木头也不解决不谈，军看苦肉三不提。 迷茫的地基作为拍戏人员去过，人文秋丹的人群给军队谈，军看给军队赢了，基础给军队谈，变就给军队赢是。老点军民啊，人文秋丹西边，三个家人的送给要不吃过不谈，人群给基层阶级，人群这边团来偏见当官不谈，预报了锻炼，自动这边变成了他的当官。
0: 중감 고류기 퉁군 배삼 유비 의군 서구토 교류단 사르드 집에 토니 서신이 당에 죽은 유바 마지 균으로 정중 전충소 딱인 초부 수디 퉁군 강유 마지 균으로 차바타 멍유 강유 마가 차바 싱부남 강다 차바지 치구바타 정외 초당을 나위 중감 퉁제기 진타티 세릉무리를 교구 장도기 피해계 동타다 초와계단 체규로 군디 동구 장도 니 채소기 천다인하 정중감기 장단신 장도 비계시바 고외군이 시나 미타 정중감 첨두냠내 용구에 내퇴 탁주치바 딜라코구 지겹수지 시진핑이 땜바라 장도기 피해계 동타다 초와계단 차바라 군디 동규티니 피해계 따위티기 사르지딩서부시신 중감 고류기 내둔이 타르도 내주나 피해계 동당타 초와계단기 내둔시 중감 고류기 내둔의 자외토니 탁주치구나 니바르토 장도 피해계긴 도시 락린 타르친바 다르디 중감 고류는 뇌스동화다 타나 또르라동위 파르뇌동다 로다 비주기 토르구바타 퉁군준중타 고류 송접태기 파르동괴다타 퇴뇌축주 퇴뇌치타 초와계단지 요구차바르 치구이신 변조르기 최고타 미차주티 정중 퉁궁타 겐캄 쿠류기 쿄비 능춘도 춘지 최고토 정중르 녜소의 윤둔 조구 장도기 피기에 동타 요부차바 치비 존내니 변조르기 춥주타 퉁궁기 춥주 리티 치바타 기급 응아궁기 꾀다 리티 치바 누궁 준중첸타 쿠류 송겹첸기 퇴뢰타 퇴뢰 장마첸기 퇴뢰 누궁 장마첸기 퇴뢰제 소중 치바 퇴계 말아타 초에 말아 제고른 지투 용어 군디 동화 지시 중감 송겹기 머티다 쿠류 뷰기 터디 퉁궁 피주기 리티 지비 겨티 숨 요부른 딥구 겨티 숨 리기와타 응어미 따라 장년 파르네 동다 주바 파미기 슈세 사신 푸지 게세 초보지기 차원니 레친 떼네 줌미니바타 떼네 줌미초바시시 장도기 초와계단 요부차바티니 지초용수 중감 변윤긴 도시 댐부르 깨바타 망용긴 준중기 도시타 쿠류 송겹긴 도시 중감긴 도시 제철동화 중감 군주타 쿰시 소용치바 남은부타 서신정구타 추탕자 미슴른 잡아치바 지시 망용긴 장도 차주비워타 더비 최유타 장도 티뉴기 초와계단 타르비동화 예주 추수타 외면긴 제주를 모구 치부지기 토니 대단기 초외 주남 차부지구 초와계단 티긴 장도 사지 규디 퇴기 체단 장도는 규와라 군디동화타 제도 대비 중국 주주 체규티 미마 용기 장도기 차주를 규르구 장도기 김신 주주 체분이 기급카급 미만기 퇴무기 북등시 미지기 총비로 규르 대체 소례진기 피림티 빼매기 외부 균으로 주유며 긴첩 제도 매빈 중감기 뇌부 양수유 정중로 둔케타 중감 송겹 체빈 장도기 피기기 마오 람둔 체유 중감 고류 송겹타 넘신 균도라 카덴 제외 태도 점리 계급 칸에 뿜뿜 념심가 퇴무토원 배준 치구들이 계급 칸인으로 테라 취도 미치비 나 장두 정주 용토미 란제니 퀄리시빈 중감 배윤 조준기 케지 티슈 켄타 최진조인 니티 최근 제차유바타 정중 초진타 장도 피계긴 중감마라 교부준규타 지도된빈 점리 념주체 균대면 징기유 테레 퀄리시비 쿠리오 쥐용기 고르스무 슈바타 넘신 균도라 카대조비 기지 냠레라 니티 최디 란제기 퀄리시비 쿠리오 쥐용마라 난기 땀와타 슈긴 체로 동구 점리 계급카드 냠토 세콘리 김시 송겹 야부타 중감 배윤기 멍시 냠디타 장도 피계기 렁부 냠주치디 불업 처규라 휴숨 초비 외부 균으로 롱수 주규유라 테르마세 남기 까르초라 떠유유바타 지롱 멍부 통규유바 매도기 치심 농규유바 지치구 지주 능신 치우 자제라 마라 창와라 쥐용 체규 뎁진 치구 지주 능신 치우 자제니 세소 지둔 소부시시 미조 신탄 신조 추 추조 리 리조 사 사초 낙탄 자제이 세소 지둔 소부디니 미리 초내탄 피기 용의 외부 멍시시 중감 니 지규르 진기 정중 말라이바타 지글 직딘타 탐자손 지위 시둔기 무친이
1: Mala mawe samlu tapsi ji di netun da gui ba ta. Mala le zhi ta kyun yong gi chou ne jue yong gi tap gui sa ba chou gui. Zhi ju neng xi, ci wu za jie mala chang war jue yong che yu ji gyur nga char gui che di. Qian bu zi ta, pu rin gi zi ta, ji yong gi zi ta, chouk du gi zi jie gya gui. Ke si chung sam che shur ta, jik sung jik shur chou na juk ta ra gen kam kur yu la mala jian ta, yu li jian gi dor yun so zhuwa shi. 健康马拉基金用钱他马拉金他提醒天能力给群你的人群中看给大金卡他人过人的沙丁沙沃甘萨亚措争取对面接了金用的松给他马拉仓我的娘子说求对给绝用接切过把他中康马拉基扩军女的切了东归心中康团用松给用我机会日军能行次无杂界袭击间给中康松给他 냠수라더딩서치군중캄송겹탄냠수치비티더동랑서랑다탄펜즈커지체미니바다니바르토지규룽아차르고탄초용네다도터마냠주제치군네친중캄냠수레시락다탄중캄튼제튼기치슈체르기시균첸병아군쟁규르기차주비와서주셔와탄냥암탄도규와탄체도젠돈규르와지초규기죄용
0: 치우탄담리 Lobjong Tuzu Jibi Lizen Bizam Ta Shegi, Siam La Mutu Nen Diga Lung Chin Ligungi, Chiri Lizen Shanta Kanam Sanona.

中央龙津人民经济协力公益，覆盖龙津市。俺做的林业类型项目宣传，看见的俺做类型三百的土鸡鸡学，看见的生意模特，俺做类型生意热话语，生意给类型规矩卡相似。天啊，就做初步内对不怕啦，几个给几句建议给四段类型动作他，就做短不内给不怕啦，生意类型动作，就做短不内给不怕啦。 미리 양념시비 직제 레전동교 추주 구분의 주법하라 감개 초두 레전동교 추주 주법의 종이비하라 암개 초두 레전소동교 추주 종이의 조성비하라 생규르 레전동교 추주 조성내 주비비하라 미리 양념시비 직제 레전동교 추주 주비내 주영업비하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추즈 쥐앙안의 주주비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교 추즈 주주번의 주업듄비바라 선규르 레젠 슈교 추즈 주업듄의 주업예비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주업계의 주르구비바라 롭종기 튜츠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르구의 니슈비바라 함께 초기 레전드 동료 추즈 니슈네 니슈 정의비 바라 함께 초기 레전드 소 동료 추즈 니슈 정의네 니슈 자송비 바라 티링기 링시 소 치지 레전드 동료 이비 현재네 테다 센시는 규즈와 유 현재 심장난 거

0: 타제 제단티 지추 유타 추유 서구 카직토 쿄요네 캡데 당이바시 대망시토 중칭키 주용 쳇업 림주 림보르 첸테 추탄랑 자제 초유네 지부 메바히 주용 말라 주바타 민가라 장부니기 유고르 추신디 저다 제유도 제디 능구 장부로 주신베 추신키 주랑 주용 띵섭 제베 베드 남창 라다르 제유르 꾸디 동신유 양양키 응어제 제바라 신나 주랑 타주직 제티니 추신기 주랑 추키 대영 규르 제르 미바시 임바타 로레레 추진제리네 조부 뉴동톱제티 뚜인게 상아 잠싱게 유바탄 디 조부 뉴동톱제 야지굽주 예싱게 유바시 중화 미리게 머용초 인병은테 디주로 튜무메 이베 중칸 말라데싱 란제키 중칸 방주 케진시힌 니동자메 주주류 다와 탕보로 지게 수지 시진핑키 중칭토 디주 변주로 유피게르 구디동회 슈뮤총도 조용능급 明阿塔列请给团员哈江人不惜给南这局军抗库有拉苏切就提西女人心给内部托下年松用前部的念头腾进切本列萨别前部没切别年度南瓦提这局编就是局批解东华的这两岁巴塔门提电给南语巴西习近平起 지추타지주변주로규진내포타뉴베토니지주변주로규피제르구디동화라니바르투중캄응원라조바타장도피제키터주기니네타존치구바세세세바시티니정중추니르진조체바시인바마세변주로추니타지소추니르진조체바시간힌시송유 陆军时，世界书记习近平的东西皮消息，这局对于他与美军界抗日的协情，我技术，采取突围，全面程度停息工作难题。这局编制了具体，送给亲们的部队配给措施，控制住了各地大难局。四川宜宾的曾松多说：“听啊，把做七位起来忙不丢心，始终出行抗日的那边，那不得通就没法了，就有不是。” 接着，国军哈桑去军康派遣去，提给军康库有给军队帮过去一回事。宜宾的村民猴子分去，他在出塘县南阳芒都村去把他，村长给吉林县芒都村约派，约中哈桑也不多。按照三年提给闽南村长土吕总去把这主角的干部约了，约过的话，村长去再把杨松勇话的勇敢样芒果都接下一回事。 罗军人，这局局的接了点的主角哈什么事儿？包括七位，随着七天，军康娘子接不谈，听给局出个七栋送给哈怎么立即，他的亲不接不是。这局送军这阵代表了他的谈，这局罗军呢，伢子没做过随不说起，这局给到边头批准，让咱们看里头有不是。 他接地区局图，那在开在亚杰西区西路来给我谈，借用给初段选举松江区亚杰西区西尼台城中街站谈，参与区日里亚杰阿布中央谈城中街站跳跃不是，初选给区部在罗马对马的日尼巴的军统统约派，唐赞全部统独约派，最终拉响我约不是，提档七季度。
1: 地区编制了局图，三百撮坛，六百撮是军队周边屯垒热热心，也是结巴打了空白出行区。安徽马鞍山图，俺家说女主三军七会屯垒军前没法了，解决了人不切不谈断的。我团结俺家有些组织都切片，出皮有些谈，在算人流这些数准，女主军群谈可有怂恿说给天天屯垒去说，将女主出行区。马鞍山重庆的苏烈坦七镇监局的局长宣判徐凤喜。 龙安县也采购军安排人，马鞍山区城镇区苏州来的给部队配给了片头，就是军区按规定定时动物谈，在村前给内地谈，人流前给女主，帮妹前给解决了这个苏州来的杀毒区特许军用的拉达的切盘，三七点半屯来去做接生七八节一趟天，屯来解决了人不如叫苏动物谈，便就是出皮军区来苏州话的规定动就很轻松一把事。
0: 当地地区编制了局图，现在三队队内苏木塘，杰克给村子看杰古的组织协约不谈，每头人流谈，三队车前，队局的女空说，怎么能给我们村现在重建卡级，军前没办法团行约情，杰克给我们村苏州来的去做协助协济谈，杰克人别特别热心给三大的屯来去做送去七队协约牌，长波儿去卡索索罗，杰用给杰杰我们村个济谈，杰杰协助协啊送约不是。
1: 上海重庆的村里垃圾污染局主任罗大金去，地区苏松林的孟西新竹两镇特色组有苦口苏切的村里给城西国营两镇采购区别，按村村里这个区域的规定当天，就因作为天空铁大奖，国家特别的七八堂，村里人民屯来去做接生采购的规定动过，轻松一把事。
0: 罗居行这局编就是局级社会团结及人堂得不起发展盘年也用南宋北独自加之习主席逆堂成就逆年加之习主席端堂成就宋派的炮堂也用孔北京内部十八区团派女部阿尔维欧塞推动情绪把持罗安森给拆过军阿派古苏罗尼这局编就是局配给东北罗中尼派罗唐国的样型杰克皮就是乌联杰主任宣判王长林起列亲军抗之局谈杀对之局国业之局人业之局第一之局界组中采取了北尊扩大采取行一些送于不实之局编就是局界片业电脱扬州投局的规模当年中国南北停止建立国际东西之局都需要二位起我技术表军不实
1: 第一个来五年北北内出年下的辽宁的从容卡所说龙阿镇军阿伯以国业务做不得恐怕电部不把西北七段升级的用的从头操心三年底的龙阿镇军阿伯以七个镇年了明天北斗空北的密集做不得做内七得全用的我就接有龙阿镇军阿伯以人辽宁给温吞苏军列的做干度七百停留间的吞了没了做准的现在是对的偏路全用的七路动画从你的口有历史动画说却出天的做呢才给解决了命的命在做我卡你说这边点给切不得南张铁金是比松竹哈咱们去给切的对了三百强下了却用呢他的解用完了才给四百用的解决了规定动画的温顿尊人解决一模式辽宁省经济共进王新伟议按照直接书记习近平起辽宁塔的别店南为松懈开进的主动开进的广东店及直送学员的及杂团都整个军用车的结果比电价全部按了送给车别连接开进空都电部都去不起不得北斗空北京连接安躺不得空北京那么少不对别特区连接空都电部都去不起的年少有个北斗空北的军队塔的阶级能不少不行按了对性越级送越龙阿镇军阿伯一人辽宁给水军吞了几个人不的特别是他的吞了几声的多片的东西了几个人拆过切的出生的初到所来的解说增龄人别吞了去做出的陆秀这切的女局三百所结构人别吞了去做短短局的解用技术经典别三公前在三段的呢女秀有个准的制作用技新旧三百纯鱼落来的千用加加戒烟八十五千九就在头边七九过一加戒动了的就在投票过呢长下的给出道的感谢追了请不足准确吧出给求助的日间讲道人不了军队啊规定东西马赛也个平常给出道坚持冷地加以护的当地一些长下的社会给出道坚持给定了开心对就行吧特别长下军编的念了开心女电器记住四句了大的切的满足的卡着鬼度的刚也起哇甚至起哇日故起不接近那段他就也不起就了腾进切的辽宁特别重这给满足特别忙不的偏不准就是龙阿镇军阿伯一人从恩起军港西北的北头空白密地团结满足偏的说了西的密在做热的人不随不得却中年天气做那起的规制切的这些特别托外国呢军港西北的土石对不得镇宁人民插足吞了电视的业务的女局长们吞了土石业绩军港有过的名色江都今天的新旧吞在七东七月节重要的准点也用的江都走路吞住了空白的北端口全用的准确者从文省经济共进罗东川起按照直接书记习近平的阿舅什么落了电波容易不得电给你的特区人心的吞赢了可怕顶受不了吧宋江你他就都吐不起吧杨大伯使用切记到我电波做不得六年大伯借切的七十九站内的七十天恐怕日日新再度电波吞恩所教的切就赢初步杀对军港宋江的北斗空白了规定动外的空白体外气外用切的中国那边铁路建的从恩的礼物女秀有个宗教引起宋玉宗教的龙眼能从恩起军港宋江切就的业务的吞钱性都自由龙阿镇军阿伯退休都中国的女工及直接直接的妻子东华同居的几个期望阿来给突破切据的最初的细菌皮吃就行不切据旁边最初的年数降落口的妻子也是也行不切据插嘴吞了这大食品吞不了铁过了同居的东沿给据了规定东居这样的披露这次的么说同居的压抑吞了就做啊说别切据比在投票过呢增送穷居一个吉林也不准不得多了日不得从文表结构吉林抗拒做吧轻松来着了带着定时期吧 제베 총원기 중감기 지리 나르웨 지신 이야고 치바다 중감기 진다 나레 응세 퇴도 동와 균두응아 망주의 튼당 이야고 주바 로덴 교르밍아 중감 응을라 주바다 방미 공비기 럼부로 교대 중군나베 티럽젠기 총원기 리우서바 베베 종교 임바시
0: 디글레 쿤네 비웨네 츠 양타베 첩시 제제 다와 주바타 라린다르베 롭종 롭스비춘 산동 신친 칭다오 총케르타 지린 신친 지린 총케르키 체시레 체주타 롭종 규 레가르 규디 단디 롭종 롭스 총제티 망게 심제시와타 망슴나 주기진파 망소로 페도바 제기 응외유기 총제레 덴디 규르투발 치신기바시 산동 신친 칭다오 총케르키 고예 롭스비 규 균총첸테 롭시레 쮸숨레 시주도 규디 단규 총기를 용기 당연 레시바 나동하 시림도 나데 유응에서 숨을 제바타 망초기 김토 섬리 교파 디쇼 다제 제바소기 탑람규 삼차라 최도 제바타 망초기 된베 시림기 면주 섭수 제바타 면주 덥디 메바소기 내둘라 미디 칭다오히 내준 테다 롭종 롭스 존내 주리치 유기 레게 나주데 총조타 디규제 최딘카 듄딜 하잠라 규르주 젠부로 책임바시 칭다오히 십시리 딩섭 치바탄 내튜 릭 게동하 세주탄 체시르 첸네 림베 쥐지 치신유 산동 신친 칭다오 총위 增组부 윤대 레튼러 토담 체겐지 부잔 순파 순지 하이히 칭다오 총결키 지튜 登组탄 망라 디기 준파 체리탄 튼베 추구 응지 응주 제체페 지란차를 담부시디 내튜레 십시리 내부 첸네 내레 픽부 타주 치진유 列亲安全居住坛居住给偏债军队电动动画坛列亲拉雅每天把前天落中落宿了我们前进给中介团队给您采取行一些综艺巴士吉林行前吉林中介的起中介的坛总相接日不松介来去把这组切的从这里就有把坛人界前呢出名推亲成个中央的坛也动了从这切一巴士 所以电信宁波是因为产品吉林重建的图地归宁波忙不月别忙错一段别出名对内的苦有谈即便小区所及内段居住切法的体育人不顾的去第二天内住铁的密地三年提前对抗组中谈重建的图谈出比所雷公忙不谈宁规切的内段谈雷根跟着解决塞度松不随的跟着解决切法谈忙错及日故切不切别有亏及内段为了解决的拆规及究竟进行一把事 明儿吉林新青吉林重建的区，区区谈南北忙村小区所贴的那段超东段级小区系统设施的最新图预报谈，人民群众期盼着各地东新区。吉林新青吉林重建增组部部长宣判，初秋阳开。列亲，俺村六中六村吉兰村的谈部是的那段了德西谈，直接云南前就过来别的，咱俩娘村谈，有人南部听着各地东就军区前的六中六所贴，定七十谈，定地图盘的军区各地东就行。
1: 来给重建基地地的电台，电器你了，送用他几度七八趟，送用你他几度突破七七银些送一把谁？第个来过年别别年初，习近平给建设公路过了另外西边，北岸边法兰西的乌鲁苏、阿拉伯西边普迭乌街，你家里面这边这一个不是的，但是建一个数字一个不是少，一个不是卡也，你家里七个给一笔准看起，一笔准确信，一个不起难度准备签约。 习近平给建设公路过了另外西边，北岸阿坝台中央铁闸部，也是这个关省局的兄弟抗议，中央党给了巨大，前天已经新就看到，中国七届给予巨大年度总结七八十个银巴的。天朗，直接收集习近平去，年度你说这你略大王阿坝菜你说对你呢？年度你说这批略，大王中一边菜你说你怕难为，年说的松懈，甘肃松起西起，中医，主兵说。
2: 中医国际科技都有不满噻，但都直接收集习近平的推个铁人的不利，协助实际呀参与。特别是不切断交接了也有不听呐，咱这的牛津级别阶级考虑的，刚才的基础级别艰难的就是被电送给那个段途。罗段习近平给首先认为党中央去艰难的阶级，全用你这角度吃亏的，可别给多细事吧，吃上心一样他不的，全用这个过来拉得了去吧，不再多为空白了各地胸襟动吧。 결주응아르웨 교용내 띵섭도 동교 차구다 테레 끄디동와 주제토베 치조고예레 끄디동와 가주가세다 순달 등교치바 지조링로 팅럽젠지 기급 교용내 죽준치베테 콤덕 댐보보교로 끄디동외 순냠댐벨락린 순냠 퇴벽고내 토교치바다 송진이 타종다 마그스 징로
1: 중국전도 퇴럽전도 교류바라 구리동회 중재 사슈 직두토 응바치야바 란리당기 미리길레 왕직군 초보조 교류 구리동치 리기 표배 로주의 취지 리바라 춘바다 시진핑기 퇴럽사르비 중국 개주된배 지조링 로기 공배 중재 사슈 교용다 규림 된배군의 준비 왕자 된배 잠주식시 시진핑기 계세 종로 고르링와 시배 뿅아베 계이의 인이 버리시 니도니 슈쟁아 르 다와 듬바라 비준 쯤베 체바네 송 계급 친한도 렌제 침부 총유 시진핑기 계세 종로 고르링와 시배 뿅아베 파렌시다 우르수 어릅소기 이기 버시다 대신 계이기 수르지 이기 버시 비준 쯤베 체바티 계지 지도기 뒤도도 시진핑기 뒤럽사르베 중국 개주된배 지도를 놓기 공배 피림 서슈 시도다 중국 도시다 중국 주시 중국 로주제라 시도 딩습도 동와 라당 제데 미르기레 왕직둔 소보 주거제라 튜닝 개침부 된유
0: 디글레 군내 비원네 수 예차라 계시 지급 칸 선교로 승례 칸키 계시 지급 칸 계시 주골키 차진 수세 총도 공조 첸텐 윤두 제세 산내기 시제 지배 섭수 코든 체교로 구디 동주 골키 라다라 삼자르키 지유 내치 모주 제바시 모주 제바르 진나 다리니 템도 부메베 윤두 멤버라 레수 초두 차세 산내수 시제 지배 섭수 롱수 주주 유바르 지배테 계급기 펑림내 구디 차창부 제휴페 시제 지배 섭수 당유문 전기 추제 토르 주주 인신 미망기 지도 된배 소외 국고 공주 유바시 삼자르나 퇴유징뷰나 총결타 총대토 초대치신 유경 템도베메베 랑게게 망초 통주르니탄 치왕알레 개바르미디 콘조단냠토 내부치게 부주게 롭소타 뇌강겐송 지소겐주 면주겐주 레슈 마테겐송 정신게 섭수소 초주태기 십제 응어수주부 유체덕등유바시 계급비주 올렌키 제유근그룹에 누르세테 시제지베 섭슈 제공기 지규로 동주 시주 투구 제장소 동화타 멤버레슈 초대 체세 사제 노르튠 톱슈라 갸브르 체슈 체로 동주힌 제구테 윤드 멤버르게 창보르타 섭슈 청디 체가 시르송 지베 섭슈 제구 레소 동주힌 바타 멤버레슈 초대 체세 사제 망춘 남창라 갸브르 체슈 체로 동주힌 멤버레슈 초대 체세 사제타 멤버르게 젠보르 댄자 힌바 멤버로 치조수 조개 망부 유바 제기 스귤레 미디 카소소로 라다라 란사된 휴진 총결레 미디 스주 라다라 체바탄 추시 후다 체규 힘발레 지비자 캡 체규 마제 제송 유바시 롭수부 멍시 롭수시 경구회 파마탄냠투 내부치겐 기부주게 롭수티 십제 긴손 체도된 휴진 우르나휴 제유 경구와 공키 멤버 레슈 초대 체규 직도 체회 사체 롭제 규제 레소 동조로 존내토 조직 체규 탄 롭내 규남 리그지 탄 롭내 메당와 탄 상마 휴바 뉴므지 체규로 쇼뉴 제규 롭삼키 튕콩 샤주 용화 체규 니코르스 규와 냠주 냠주 체규로 규마 동조 쇼녀르 롭제 롭내 키 코르 슈체르 동조제 이토한테 파마타 냠투 내부 체겐기 부주게 롭슈 규호 공강도 체규 희신시 송유바시 디민턴도 듀칸탄 총결탄 총습조준부 사내카키 지배 보통강배 주왕차기 리수동교로 접지체디 차긴탄 툰배 팀도부 매배 균두 멤버기 김상 듀도도 레고로 캄보국배 펑짐난 주교인바시 계급 면주견주주기 레수배 면주견주기 미겔기 제도 신칭계내 배주체교로 구디동교인신 주망배 섭슈레툰카 사내신도 녀르초바탄 녀장도 주초바라 체유바시 미쇼 통공타 지소 겐송부 레리 뇌체 겐린 수다 체유티 신칭 용라 야기 당와 마세 더브드 레쇼 체케 미너 겐주나 슈베 팀공 체가 나르베 루도 동기 바시 멍시부 데제 니슈 접든 타 냠토 댄자 마힌 바르 종 치긴 기 치브 네민 최실 타 네피 익사 조바 십사베 십수 코든 제 치베 제든 레튼 비유 인신 미지라 익사 지 조바 타 다와르 지바 수의 팀도 견해 참지 쉬와 타 투제르 십제 팅지 책임 바시
1: 디글리 군의 베베 닌츠 니도 랑게 기사자 망보로 차저 퍼구 초신 대격공 치와다 숙자 치와 느제 정신 은세 투부 유바 제시 호남의 후배 총진소 신진기 산에 가시라 70명접에 토네 차저를 보였다. 주로의 수균기 뉴스체유. 중앙음식리공기 최니숭안인기 쇼배 추주 두바라 차저르기 리도기 닌다다. 대주음식기 닌다 서버 무퇴단유. 산에 가다 디젠카기 최주블렌제 람수라 흉룬 갭대 주고 킥스레드 뉴쇼유구 야부접신유. Nyejara chongjing chonggele yunchuan chuyusu lubu tu chakjara chenpu pabde chulo da sisi ki nyozi tuyongab rogyo minye jikjia chide la xiongde chede si yungu su chukyukki le dunbe yujing.

0: 동진 총기의 칠레 체류부로 급지급루가기 태도 닝나루가기 지급수준 우진 가오룡준기 랑 총기의 칠레 체류부로 급지급루가라 균 미십주다 직제 찾아 숨길하잠유 산에디게 총미다 총주례지비 권주 등의 강바 유세 내유 땡기 집었다 대신 안수 매규도 림심 풍소 태배 외부태다 땡기 집에지 라리아 닝게 내수 캐르베미나 최급지기 유지주유 뉴스 등교기 뉴스레 등기 교고로 시대 계급 누구 뉴지 뉴스 우윤 행가 중 등칸다 제주도 담부 계급 조리이다 문서 접속주의 념도 인세공 종진라 쿠르다 딥지야 토베 니지 김장기 제주 블록준소 중앙기 뉴스 문서 치직 동조 제유
1: 디글레 군의 비외네 추 인세공 계시 지역과 선주로 중례 칸기 비외 선주로 용자 선주토 월주 세발의 신나 급등배 계공 주회 공시 구제배 칭도 우초 당월 주배 최중의 인태 최주드님 발의 칭도수 공조 제주치 明年 8월 계급탄 서구 숨주 서주란의 폐배 계공 주회 킬레기 투미 우초 나수규 민도괴유바시
0: 디글레 군의 비외 니추 니자르사괴배 총등부니 시도 제발의 신나 다루 다와 당부네 시배 파라 제주 응의제 닝접사르지 방미 징뉴 튼제 진조치제 중망도 도교로야 니디 토비유 다와시바라 존에 딕부토 징뉴 믹시 진조치베 므보로 덤가다 정중 구 망도 치마다 라도 빠린 요제다 징뉴 창아르따웨 요제소 진조치베 므보로 창내 니기 망도 친유
1: 생길링게 콘세스 조르니르 슈켄 렌치원 되라타 바산함히 레젠 경고난케 덴지 잠베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2: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yubi chijuyi, muchi yishinze lembar chi.
2: Mi chiki zhiyangs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u zhiyuani, ngenji dende, yangzhen shiki.
2: Suchu kang shiki, yuki minam, yongwar chi.
3: 미리카기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추치 트바
0: 셰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쥬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nganancho ngarkyun sin miri yangyen sibye rize de zena jenzum chungso. Ngani tingdi le zinki zogyongpa ge chuhin. Tirinki le zena liya kwe myo motu di lenge cho. Pyo rangyong chung tamo chokpe sartu so ju na pe. Pyo gi lamu chepchung chika ge na ki. Chimi gundin ki chepsin tumbu ka ji ngam ju shukuhin. Chimi gundin ki chepchung. Tehya ngwe geba bakto mebe na. 与别的重启节目说，给不三个。